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추소영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장 그 공포스러운 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가도 가도 유턴이 안 나올 때. 그러면 보통 뭐 피턴 이런 게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초보 때는 그런 걸 잘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피턴을 늘 하던 길이 아니니까 이건 진짜 좀 복잡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찔했던 적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더 크게 돌 때도 있고 그러다 아예 다른 길로 그냥 갈아타고 갈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드는 불안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러다가 영영 내가 가려고 하던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런데 언제부턴가 걱정을 좀 내려놨습니다. 모든 길은 어차피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조금 여유롭게 회전 지점도 찾고 만약에 그걸 놓치면 어딘가에 잠시 멈춰서 천천히 다시 방향을 잡아보기도 하고요. 편도로 쭉 가버려도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시간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버들피리 꿈 찾아가리,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250km의 사막 마라톤을 달릴 때 얘기다. 12kg이나 되는 배낭을 메고 하루에 40km씩 7일을 달렸다. 사막이다 보니 아무것도 없다. 산도 언덕도 없다. 그저 저 멀리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머리 위로는 독수리만 날아다닐 뿐이다. 코너를 돌자마자 저 멀리 희미하게 빨간 현수막으로 된 피니시 라인이 보인다. 아, 드디어 다 왔다. 강을 건너느라 물에 젖은 물이 쭉쭉 삐져나오는 신발을 이제 벗을 수 있다. 어깨를 짓누르고 골반을 조여오는 짐덩어리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내 달렸지만 빨간 깃발과 나와의 거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내서 달렸다. 어라? 내 눈이 이상해졌나? 왜 피니시 라인은 달려도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지? 눈이 침침한 것 같아 여러 번 꿈뻑하고 다시 시계를 보았다. 1km 남짓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닝 시계는 32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8km가 더 남았다. 절망스러웠다. 때때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 발 아래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때로 큰 목표보다 작은 한 걸음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 저 앞에 결승선은 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때로는 존재하는지도 모를 허공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면 바로 발 아래 잡힐 듯한 목표를 바라볼 때 힘이 날 때가 있다. 고개를 숙이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장애물 먼저 하나씩 건너가 보는 것이다.

윤상의 러너스 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안정은의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중이야 였어요. 작가는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주관보다는 선생님이 원해서, 부모님이 원해서, 사회가 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절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동기부여나 계기나 이런 지점들이 부모님, 선생님,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조언이나 그런 얘기가 이제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어른들이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치로 이것보단 이게 나아 해서 그 순간에는 내 의견이 좀 꺾인 듯한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을 좀 따라오긴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는 동안 발견한 사실 하나가 뭐든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포기하는, 자책하는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힘들 때마다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네요. 풀코스 마라톤을 9번이나 완주하고 250km 사막 마라톤에도 나가고 철인 3종도 완주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이제는 러닝 전도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가 더 좋다,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러닝을 해야만, 달리기를 해야만 인생의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본 실패 경험자가 뭔가를 극복하고 다시 뛰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분은 달리기를 통해서 배워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그 위로나 응원들 있잖아요. 아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다 보면 끝이 보여. 라는 얘기들. 노력은 뭐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같은 그런 게 조금 따분하게 들렸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이 곡을 일부 끝곡으로 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만준의 모모 함께 하셨습니다.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아, 적어주셨던 이야기들은 예, 제가 방송에서 같이 꺼내놓고 예, 좀 길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라 맞아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부산 갈매기님 그리고 황금배려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새벽바람은 차갑게까지 느껴졌어요. 진짜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계절변화 제일 빨리 느끼시긴 하잖아요. 기온 때문에. 근데 기온 변화가 그냥 떨어지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부터 한참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정말 잘 챙겨 입으시고 왜 막 벌써 막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이런 말까지는 좀 너무 일러 보이지만 환절기, 간절기 옷차림 이런 거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꾸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원한 아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아, 이것도 괜찮네요. 맞아요. 그리고 출근할 때 들고 갈 커피 내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고 선선한 바람 맞으며 아, 최디를 써주신 건가요? 최디와 함께 출근할게요. 라고. 아, 저와 함께 지금 출근 중에 그럼 계시겠네요. 미리 이렇게 올려주시고 가는 센스. 6182 쓰시는 분 맞으실까요? 나중에 닉네임 같은 거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여유 있어 보이고 되게 뭐랄까 딱 모든 그 출근하기 직전에 꿈꾸는 약간의 여유로움 같아요. 커피를 내린다는 게 사실 정말 막 늦잠 자가지고 지금 막 머리 까치집 누르기 바쁘고 이럴 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시간에 일어나 살 거 하고 여유도 챙기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시는 그런 아주 딱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약간 그 그림 속에서 여유를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같기도 하고 오늘도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기분 좋게 출근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숙님 달래밭이랑 딸기밭에 풀을 다 뽑았어요. 땀 흘린 보람이 있네요. 손에 물집도 잡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래요. 오늘은 노동은 그만합니까? 2, 3일 정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여름에 풀이 많이 자랐을 텐데 그렇죠. 쉬엄쉬엄 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라고. 아이고. 근데 항상 이렇게 막 열심히 풀 뽑아놓고 그러면 우리 꼬맹이들이 쫓아 들어가서 너무 예쁜 그림을 만들어주네. 아우, 밭에 철푸덕, 예?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 어쩜 이렇게 귀엽게 엎드려 있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9319 쓰시는 분은 한 번 더 주셨군요. 예, 아이고, 뭐 가수 이름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0016 쓰시는 분 은정님도 와 계시고요. 정인님. 아, 정인님은 9월에 굉장히 바쁠 줄 알았는데 약간 느슨해져서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진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되게 바쁠 거야 했다가 약간 생각보다 덜 바쁘면 생각보다 덜 바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느슨해졌나? 내가 뭔가 일을 덜해서 이렇게 틈이 생기나? 같은 생각을 한대요. 보통 그러지 말아야 한답니다. 예, 절대 그냥 조금 느슨해졌구나 해서 감정을 좀 더 살을 붙이지 말아야 한대요. 자, 이번에는

리안 라임스의 How Do I Live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그리고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네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강공주님이 데프리카노 오늘 26도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꿈이 이루어진 느낌. 지난 여름에게는 고마움과 미안함도 가져봅니다. 오늘 기온이 조금 아마 한 다른 날보다 1, 2도씩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평균적으로 그렇더라고. 이번 주에 가장 기온이 낮은 날. 근데 또 이대로 확 추워지진 않겠지만 이상하게 지금 뭔가 더위를 좀 밀어내고 너무 그 가을가을한 느낌이 이어지니까 벌써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약간 황송하고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이렇게 좋기만 할까 싶은 마음도 든다고들 막 옆에서도 그러시는데 그래요. 일단 뭐 요즘 기후가 예전 같지 않고 언제든 파도타기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일단 눈에 보일 때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감사하게 최대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광택님 벌써 수요일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신청하신 노래는 지금 함께 할까요? All Sweet and Fire September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27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44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가을 소풍 떠나고 싶어지네요. 너무 이른가요? 하셨는데 은주님께서 가을 소풍, 그쵸. 뭐 소풍이 어릴 때처럼 학교에서 가던 소풍 같은 가방 안에 과자 넣고 김밥 싸서 물론 내가 싸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소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뭐랄까 좀 일상에서 잠시 약간 여유를 부려보는 이런 게 좀 그리워질 때가 있죠. 아예 왜 휴가를 길게 받아가지고 또 휴가 계획 짜야 되는 건 조금 이렇게 좀 거창하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차도 이게 내가 계획을 해서 연차를 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번 직장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오후 근무를 안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 그냥 갑자기 생긴 시간적인 여유에 뭐 어떡하지 뭐랄까 하다가 또 그렇다고 엄청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와서 동네를 이렇게 걸어오다가 여러 가지를 경험한 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자기에게 좀 한 폭의 그림 같은 시간이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정말 잠만 자고 찍고 나가던 집이었는데 그날은 동네에 와서 약간 동네 가게 구경들도 하고 그 여유가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름의 소풍 아닐까요? 자, 부산 갈매기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전하겠습니다. 마룬5 피처링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Moves Like Jagger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FM.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음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추억 하나 노래 둘 추억 사연 전하는 날이에요. 언제든 내 이야기를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살짝 뭐 넘치고 모자라는 그런 분량들은 제가 살을 붙여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짧지 않게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러 갈 사연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요.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는 평강공주님의 신청곡입니다. 둘 다섯 일기.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715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덕분에 뒤늦게 팝에 푹 빠져있는 청취자입니다. 어렸을 땐 팝송을 많이 듣지 않았는데 진작 이 좋은 노래들을 많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실은 저 요즘에 80-90년대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남편 아는 분이 미국에 오래 살다가 여기민을 오셨는데요. 집이 가까워서 자주 만나요. 그러다가 그 부부의 미국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고 특히 아내분은 거의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보내서 너무나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 앨범도 구경하고 추억의 노래며 미국의 여러 가지 명소 이야기도 듣고요. 편의상 그녀의 이름을 그냥 부를게요. 소피아. 소피아는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저랑 동갑이고요.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간 한국의 추억이 거의 없는 미국인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님과 남편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학창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자라긴 했구나 싶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그 집에서 저녁 만들어 먹고 한참 놀다가 왔는데 앨범을 자세히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야 태어나서 제일 멀리 가본 해외가 인도네시아라서 모든 게 너무나 이색적이었어요. 한참 보다가 너무나 신기한 사실을 하나를 알았습니다. 같은 시대 청소년기를 보냈으니 대충 감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80년대 청청 패션. 처음엔 어머나 미국도 우리와 비슷했구나 뭐 그랬는데요. 그때 티파니가 내 안에서 청청 패션으로 춤추고 노래 불렀던 걸 생각하니까 저도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다 싶더라고요. 소피아도 청청 패션 엄청나게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앞머리가 뻥긋하게 내놓고 반머리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소피아의 중학교 시절도 똑같았습니다. 소피아 친구들도 내 친구 미영이, 현숙이, 선미 등등과 다를 바가 없었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과 함께 청청 패션이 떠오르는 두 가수의 곡을 신청해보고 싶네요. 데비 깁슨, 일렉트릭 뉴스. 티파니, I saw him standing there.

데뷔 깁슨의 일렉트릭 뉴스, 티파니의 I saw him standing there 두 곡이었습니다. 7151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지인 부부가 여기면으로 오셨는데 그 아내분은 거의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긴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과 남편과 어쨌든 이 뿌리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한국 문화나 정서가 낯설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온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살아온 거죠. 근데 이 대목은 정말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청 패션이 우리나라에만 유행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건 그 시대에 그 옛날 자료화면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보면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싶은 거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죠. 티파니 내한 때 이 청청 패션은 저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때 제 기억에는 티파니였나 데뷔 깁슨이었나 헷갈리긴 하는데 그 우리 그 이지연 씨랑 가수 이지연 씨랑 같이 해가지고 한복 같은 것도 막 입고 쇼 무대에 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파니는 그때의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뭐 홍콩 스타들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광고 찍고 나가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 유명한 그 오렌지 음료 흔들어 달라는 그것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청청 패션으로 뮤직비디오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예, 비슷하죠. 그리고 이 앞머리 동그랗게 말고서 반머리 하는 거 그러게요. 이거 참 저도 한 중고등학교 때 이 머리 지금도 하잖아요. 유행이 돌고 돌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머리는 유행을 안 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난히 앞머리에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프레이나 무스 같은 거 단속을 항상 하셨죠. 그래가지고 살짝 한 듯 안 한 듯 그러면 뭐 묻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누가 봐도 했구나 쉽게 이제 동그랗게 말고 가면 수도가로 직행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이제 빨아가지고 빨래빨질 빨아가지고 검사받고 그랬던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미국도 다르진 않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두 분이 동갑이시라 제 생각에는 약간 뭐랄까 예전에 그 펜팔 친구 만나는 기분으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중학교 때 학교에서 그냥 강제로 숙제처럼 한 반에 몇 명씩 이렇게 펜팔 미션을 줬었어요. 그래서 안녕 뭐 나는 누구야 이렇게 간단한 그런 거 해가지고 보내고 답장 받고 그럼 이제 영어 선생님이 그거 읽어주시고 수업 시간에 이거 읽고 있던 추억인데 진짜 순간 쫙 떠오르는데요. 얘기하는 순간에 다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7일 5일을 쓰시는 분 덕분에 저도 약간 예전 추억을 많이 꺼내보게 되네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여행 스케치 다 잘 될 거야 전해드려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첫 곡으로 김희진의 마음 가는 중 전해드렸습니다. 2781 뒷번호 쓰시는 분이 청청패션은 어느 나라나 다 통했나 보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은정님이 저도 펜팔 해봤었는데 펜팔 다들 해보셨나요? 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해외 펜팔 이런 이름을 따로 쓰지도 않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이런 경로가 너무나 다양하니까요. 소셜미디어 영향이 크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게요.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당국의 정책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위문편지도 왜 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했던 그렇게 참여를 해봤던 게 시작이었고 해외 펜팔도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약간 그게 있었어요. 한 반에 몇 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답장을 받으면 함께 이제 보면서 나름 또 영어 공부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학생 잡지 같은 데에 학생 잡지가 맞았을까요? 그 뒤쪽에 그렇게 뭐 해외 펜팔 같은 거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또 있었죠? 제 기억이 맞나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추억이 있으시다면 다 비슷한 시대를 학창시절을 보냈던 거겠네요. 그리고 613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분들도 많이 의지하시겠네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기가 남편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긴 해도 오랜만에 또 돌아오셨으면은 아무래도 좀 낯설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또 가까이에 우리 7151 쓰시는 분이 부부가 이렇게 있어서 좀 든든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도. 자, 이종덕님이 방송 듣고 있다가 늦게 출석 문자 보내요. 파이팅 하셨는데 뭐가 늦어요. 제가 4부까지 오신 건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유익종의 들꽃 듣고 오겠습니다.

유익종의 들꽃에 이어서 이선희의 갈바람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선미님이 계절이 슥 바뀌니까 이렇게 노래들도 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 저희가 준비하는 곡도 그렇고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도 아무래도 또 계절감을 좀 입죠. 근데 또 신기한 건 느리다고 무조건 슬픈 노래만은 아니라는 거. 느리다고 무조건 애절한 노래만은 아니라는 거. 제일 슬픈 건 되게 멜로디는 경쾌한데 가사가 눈물 나는 노래들 있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노래가 좀 더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노래는 음악은 그렇죠. 듣는 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신청곡을 전해드리다 보면 오늘 우리 어느 분은 이런 마음이구나 저런 마음이구나 조금 짐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 곡은 빠르지만 그렇죠. 유쾌한 노래는 아닌 거죠. 슬픈 노래인 거죠. 박혜경의 박혜성의 경아 듣고 올까요?

박혜성의 경아 들으셨어요. 9362 뒷번호 쓰시는 분도 그냥 신나는 노래처럼만 느껴졌는데 그렇네요. 슬픈 노래네요. 애절한 노래네요 하셨고요. 7106 쓰시는 분은 박혜성의 노래가 한창 나올 때 학생이어서 쇼프를 많이 못 보셨다는 얘기가 뭘까요? 아, 공부해야 되니까? 그 TV 시청 시간 정해져 있고 막 그러면 그래서 못 보셨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틀면 이렇게 항상 엔딩 무대 하고 있던 기억은 저는 많이 저도 TV 시청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긴 했는데 많이 봤나 봅니다. 그리고 은정님이 세트로 떠오르는 가수라고 그쵸, 두 분이 라이벌 구도로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돌 가수 두 명인 거니까 예, 그렇게 무대를 많이 만들었겠죠. 제작진들도. 황금배려님이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수지 맞는 오후 시간 되시고요. 맞점 하세요 하셨는데 수지 맞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래요. 아유 말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다들 맛있게들 점심 드시라고 제가 예전에 맛점 얘기를 너무 일찍 하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우 좀 그렇죠 이르죠 했더니 어느 분이 아 요즘은 회사의 점심시간들이 다 유동적이고 좀 빨라지는 분위기라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2시부터 이런 게 아니라 11시쯤부터 점심 먹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러신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하셔도 이르진 않겠죠? 다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저녁도 이왕이면 든든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벌쏘임 사고 잘못 알면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오해, 밝은 옷은 말벌을 더 유인한다. 말벌은 천적동물과 비슷한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밝은 색 계열의 옷과 모자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벌이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벌 한두 마리가 맴돌 때는 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벌집을 건드렸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머리와 목을 감싼 뒤 20m 이상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주저앉거나 엎드리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벌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말벌은 구조상 벌침이 피부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카드처럼 납작한 물건으로 밀어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쏘인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 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장 법문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해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해 12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몰라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27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본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도 있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만 맞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단에 빠지기 쉬울 텐데요. 내가 믿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넓은 지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보다 귀를 열고 귀보단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해야 좀 더 폭넓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봅니다. 먼저 백명환과 민지가 함께 했습니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이어서 창작송 갑니다. 도량의 아침.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본질 등에 관한 궁극적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불교 교리도는 이것을 법신불이라 선언하고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단정하고 있고요.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최고의 종지로 삼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서 법신불 이론상을 본존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요. 원불교 정전에 보면 이론상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이나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손바닥 위에 한 구슬처럼 드러나며 진공묘위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한다. 원불교에서 믿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욱더 많이 발현되길 바라봅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이론상의 진리.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언행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때 흔히 아주 언어 도단이야 하는 표현을 쓴다. 언어 도단이란 원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언어 도단은 진리를 표현하려 할 때 한없이 깊고 광대하고 형체도 없이 텅 비어 있으니 어떤 말과 글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의미로 탄생했다. 형언할 수 없이 고귀한 용어가 어쩌다 평판이 좋지 않게 막 쓰이는 딱한 처지로 전락했는지 모르겠다. 말과 글과 생각으로는 우리는 풀 한 포기조차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사람들은 뭔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곧장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어서 그것에 대해 다 아는 척을 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모양과 이름 정도, 혹 더 나아간다 해도 그 특성과 생태, 용도, 식용 유무 등 인간이 멋대로 갖다 붙인 것일 뿐 그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언어학자,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세상 모든 화가들을 동원해 그림과 형상으로 표현해도 돌멩이 하나도 그 자체는 다 표현될 수 없다. 그 어떤 표현도 단지 표현일 뿐 그 자체는 아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설령 가장 잘 안다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려지는 죽마고우라도 그 사람 자체는 결코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단지 묘사나 느낌이나 지식이지 오묘한 존재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어떤 알미나 정보로도 그 자체는 결코 묘사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다. 일체의 만물은 무엇이든 결코 알 수 없다. 언어 명상으로 그 자체에 이룰 수 없다. 존재 자체는 결코 알 수 없어 불가지론이라 하며 머리로 이해하거나 분별로 알 수 없으니 불가사이라 한다. 일체의 만물은 언어로 그 자체에 도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오묘하고 알 수 없는 신이며 진리다. 형상 있는 것도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물며 형상도 없는 텅 빈 허공을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겠는가. 눈앞 텅 빈 허공을 말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보면 왜 언어 도단인지 바로 알 것이다. 그 텅 빈 진리에 대한 성자들의 말씀이 곧 경전인데 경전 또한 언어일 뿐 텅 빈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텅 빈 허공, 신, 성품, 이론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관조로서 깨달아 도달하는 길밖에 없다. 진리는 언어 도단이다. 입정처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 곧 본성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움직이지 않음을 정이라 한다. 육근으로 나를 삼았던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텅 빈 전지전능자, 이론의 체성에 합한 상태가 입정처다. 진공으로 체를 삼아 온 우주가 나 하나로 가득하여 일체 상대가 끊어진 경지가 바로 정이다. 더 나아갈 곳 없이 전체에 가득하니 움직일 수 없다. 성품의 체는 움직임이 없으니 정이다. 오온이나 육군으로 나를 삼은 그 내가 사라지고 오직 천하에 성품인 나밖에 없다. 그 움직임 없는 자성에 든 상태를 입정처라 한다. 진리, 이론, 성품은 언어 도단한 입정처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
텅 빈 그 입정처에 머물면 온 천하에 나밖에 없다. 고통을 줄 상대도 고통을 받을 나도 따로 없어 이미 해탈이다. 이 자리를 깨닫는 것이 영생의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길이다. 지식이나 이해나 체험으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가 바로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장호성 교무님의 글 언어 도단의 입정처 만나봤고요. 이어서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0: 원음의 소리.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부천교당 남영진 교도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부천교당 교도회장 남영진입니다.
1: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부천교당 교도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부천교당은 부처가 있는 교당이란 그 소개글을 봤었는데 어떤 교당인지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부천교당은 부처가 가득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교도분들에게 자식처럼 생각하며 늘 따뜻한 덕담과 미소로 대하십니다. 또한 젊은 교도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퇴한 최재형 교무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교당의 슬로건을 부처는 부처다로 정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 네,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교당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6일에 아주 은혜로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50주년 기념법회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2: 네, 아주 뜻있는 행사였습니다. 교구장님과 역대 교무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축사와 설법으로 또다시 시작할 50년을 다짐과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창립주이신 규사님과 원터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과 규사님의 창립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교도분의 색소폰 연주와 국악 한마당 그리고 번개교당 장병들이 함께하여 하모니카, 기타, 피아노 연주로 50주년의 흥을 한층 더 돋구어 주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오며 교무님과 행사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행사 법회 때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감이 있다 하면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원불교와 부천교당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 좋았습니다.
1: 네. 와,

0: 20주년이란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만큼 역대 교무님들 그리고 많은 교도님들께서 합심합력해서 이뤄낸 결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저는 결혼을 하면서 입교를 하였거든요.
0: 네네.
1: 처음에는 원불교를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가의 어머님, 아버님이 부천교당에 다니 계셨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저는 주말이면 처가에 놀러 갔다가 일요일에 두 분이 교당을 나가시는 걸 모셔다 드린다는 게 어느 날 장모님께서 입교증이 나왔다고 해서
0: 네.
1: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도 법명으로 호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하시면서 입교하시게 됐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원불교는 이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으로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 공부 감상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늘 경계와 싸워야 하고 그런 이 상황에서 공부담이라고 하면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0: 네.
1: 요즘 이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어린 나이에 사업이냐고 뭐라도 하고 또 혼낸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녀석이 퇴사와 사업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저하고 얘기 안 하고 엄마랑 이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네.
1: 저는 또 집사람을 잡고 종빈이가 뭐라 하냐 묻고 또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을 뒤돌아보면 아, 내가 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순간 또 잠시 멈추고 그 아들의 삶에
0: 네.
1: 또 꿈에 또 응원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자식 걱정 때문에 네. 또 그러신 것 같은데.
1: 네, 지금은 많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0: 네.
1: 뭐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서
0: 네네.
1: 지금 뭐 무엇을 하는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고 또 응원을
0: 네.
1: 계속 해주는 편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아드님 믿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요.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저는 도덕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너무도 험하고 또 무섭고 또 사나운 세상입니다.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0: 네.
1: 도덕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지금의 마음 공부와 어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사람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기도 하고 좀 이런 분란들이 많은데 이 원불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 공부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교도님이 가장 좋아하시거나 가장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법문은 무엇일까요?
1: 종산종사법어 무분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난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입니다. 각자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이 법문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우리 교도분들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또 우리가 뭐 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 삶의 가치관도 틀리고 또 생각도 다 틀리고 또 그 다름을 우리가
0: 네.
1: 항상 좀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다 다른데
0: 네.
1: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 못하고 똑같은 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도 간에도 좀 이렇게 좀 불신이라든가
0: 네.
1: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서로가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그렇게 교화에 힘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는 이 법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0: 네, 그러셨군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이 마음, 정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교도 회장을 하고 계신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원불교 교도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다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우선은 제가 일단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일단은 뭐 개인적인 꿈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부천교당이 50주년을 했는데 그 네. 건물 자체가 4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대법당이 또 4층에 있다 보니 뭐 현대 같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0: 네네.
1: 지금은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한 70, 80%가 되시는데 네, 그분들이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0: 그러겠네요.
1: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조금은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일단 교당 이전을 해서
0: 네.
1: 우리 어르신들이 법회를 보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0: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함께하면서 부천교당이 걸어온 50년이 마음공부의 나눔을 실천해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의 50년도 교우님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더 따뜻한 부천교당이 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부천교당 남영진 교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곰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곰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삐죽삐죽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끝끝내 비집고 나오는 새하얀 머리카락을 흰머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10대부터 20대, 30대도 흰머리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역시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이유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머리부터 지끈거리는 고질병 같은 거잖아요. 자, 오늘도 심신의 안정과 검은 머리 사수를 위해서라도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의 길을 찾길 바라며, 여기도 해방의 길이죠.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면서 머리카락의 영양분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흰머리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면 어찌어찌 하겠는데요. 젊음 속에서 기어코 삐죽 올라오는 흰머리는 정말이지 참기 힘들잖아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 전에 해방의 길을 찾아보자고요. 오늘도 스트레스 제로를 꿈꾸며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이창섭의 부릉부릉, 싸이의 강남스타일,

0: 오빤 강남 스타일.
1: 이창섭의 부릉부릉, 싸이의 강남 스타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정재영 장윤주의 지붕 위의 고양이,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샐러드 기념일.

정재영 장윤주의 지붕이의 고양이,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샐러드 기념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다가 아침과 저녁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죠.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요즘인데요. 이맘때쯤이면 여름 내에 열일했던 에어컨이나 선풍기 정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먼저 에어컨은 완전히 꺼두기 전에 송풍 모드로 1시간 이상 충분히 내부 습기를 말려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해야 하고요. 선풍기는 날개와 망을 세척한 뒤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커버를 씌워 보관해야 내년 여름에도 깨끗하게 쓸 수 있겠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여름 가전들도 이제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 전 얼마 전 에어컨을 바꿨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좀 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1부 끝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띄워드립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조이의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려요. 몽돌의 러닝, 시도에 가보자.

몽돌의 러닝 그리고 시도의 가보자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침엔 서늘하지만 낮에는 아직 많이 덥죠. 그래서 밖에서 보관하는 식재료는 더 주의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잘 쓰는 감자와 양파는 같이 잘 쓰이는 재료 짝꿍이지만 동시에 절대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최악의 보관 궁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채소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인데요. 양파와 감자를 같이 보관하면 양파가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수분을 옆에 있던 감자가 고스란히 흡수를 해버리면서 감자의 싹이 훨씬 더 빠르게 트이고 반대로 감자가 내뿜는 수분과 에틸렌 가스는 양파를 쉽게 물러 터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두 재료 모두 금방 상해서 버리게 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채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자는 수분 흡수를 막아주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주는 사과 한 개를 함께 넣어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양파는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비닐봉지에서 꺼내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보관 습관의 차이가 식재료의 신선함과 가정의 경제도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쯤에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을방학의 가을, 겨울, 봄, 여름, 로켓트리의 아름다운 계절.

가을방학의 가을, 겨울, 봄, 여름, 로켓트리의 아름다운 계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라이즈의 Fly Up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최여원의 가을우체국 앞에서.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요. 오늘은 이것저것 해먹기 귀찮은 날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했어. 난이도가 하! 라는 건 눈 깜짝할 사이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겠지? 요즘 SNS에 핫하다는 레시피인데 바로 염장다시마로 만든 일명 시오콤부 주먹밥. 이름에서도 알겠듯 시판용 염장다시마 하나면 요리 시간 10분도 남는다는 레시피. 지금부터 같이 독파해 보자고. 오늘은 밥 한 공기에 맞춰서 다른 재료들을 준비했으니까 혹시나 양을 늘릴 거면 참고해 둬야겠지? 우선 베이컨 두 줄을 준비해서 잘게 썰어줘. 그런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볶아서 한김 식혀줄 거야. 그리고 대파를 준비해 얇게 썰어주는데 세 숟가락 정도의 양이 되게 준비해줘. 통깨도 한 숟가락 곱게 갈아서 준비해 놓으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좋겠지. 이제 넓은 그릇에 밥 한 공기를 넣고 한김 식혀둔 베이컨과 얇게 썬 대파 세 숟가락, 시오콤부 10g, 갈아놓은 통깨 후두둑, 참기름을 한 숟가락 휘리릭 돌려서 섞어줘.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동그랗게 빚어주면 돼. 시오콤부의 감칠맛, 깔끔한 대파의 은은한 향, 베이컨의 고소함까지 순식간에 만들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술 같은 요리, 시오콤부 주먹밥 한번 도전해 보라구.

동방신기의 드라이브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시오 콤보. 시오가 소금이고 콤보는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소금 다시마, 소금에 조미한 다시마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데 이게 감칠맛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온갖 주먹밥에 넣으면 맛이 달라진다며 요즘 SNS 레시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대파와 궁합이 좋아서 둘은 유지한 채 다른 속재료를 바꿔서 먹으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행도 따르고 간편하기도 하고 맛까지 챙길 수 있는 주먹밥 오늘 어떠신가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요조의 좋아해, 우효의 민들레.

요조의 초아의 우유의 민들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10cm의 티라미수 케이크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법문입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런 마음을 엮어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곧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AOA의 Excuse me,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레이디스코드의 키스키스 띄워드립니다.

이분전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들 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 드릴게요. 순순이의 그런가 봐요,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순순히의 그런가 봐요,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숫자 9가 두 번이나 겹치는 날인데요. 이런 날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지 않나요? 수요일은 한 주에 딱 중간이라 마음이 쉽게 지쳐 아직도 수요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 날이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주말을 향해 가는 고비를 이미 절반이나 넘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남은 오후도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길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코요테의 I Love Rock and Roll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빈말로 남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또는 많이 주었다고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도리어 빚이 되고 덕을 상하나니라. 또는 허공법계에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허공법계를 속인 말이 무서운 죄고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전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더 실속 있는 걸 찾는 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자, 김연자, 홍상기가 함께합니다. 사랑합시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바로 가성비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성비와 함께 나만의 기준과 만족을 더 크게 따지는 가칩이라는 말도 자주 쓰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고르거나 남들에게는 평범해 보여도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기꺼이 마음과 주머니를 열겠다는 거죠. 실속을 찾는 가성비나 나만의 의미를 먼저 보는 가칩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은 없을 겁니다. 둘 다 내 삶을 지혜롭게 꾸려가는 소중한 방법일 테니까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유행이나 남들의 기준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조항조 나미애의 노래입니다. 늦사랑.

0: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오늘은 가슴 한 구석이 아주 참말로 거시기 해져가지고 이 어느 날 자그마한 봉제 공장에 한 분 그 할머니가 이력서를 들고 온 것이오. 그런데요, 78 나이에 경력난이 아주 빼곡한 것이 이 거시기 그 유명한 시장에서부터 37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공장장의 어르신, 요새 기계는 옛날이랑 달라가지고 하고 말을 거시기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력서 맨 아래를 거시기하게 딱 짚더란 말이지. 뭔가 보니까 배울 수 있어.
1: 네.
0: 시급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공장장이 어르신, 돈도 안 받고 왜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만은 폐지는 아무나 줄 수 있지만은 미식은 내가 잘하는 거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잘하는 걸로 거시기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고민 끝에 할머니를 며칠만이라도 채용하기로 한 거지. 근데 할머니가 신형기계라 처음에는 참 거시기였더만은 오후가 되니까 공장에서 제일 빠르게 미싱을 밟으시다는 거요. 37년 세월이 어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었던 거지. 퇴근길에 공장장이 할머니한테 내일 8시까지 출근하시오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가지고 눈시울을 적시더라는 것이오. 사람은 누구나 싸운 능력을 존중받을 때 가장 거시기하게 빛나는 법이요.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소리의 가치를 바라봐주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2: 우연히의 이건 아니죠. 나상도 어쩌라고.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맛보기. 너나 잘하세요. 안소정입니다. 자, 대전 김윤혜 씨, 오후 2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듣고 싶은 음악에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얇은 가디건이 따뜻함을 전해주는 날씨예요. 그리고 부산의 신복순 씨, 어제는 가요세상에 내 편이 되어주세요 문자 보낸다는 게 아는 분께 보냈더군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소정 너나 잘하세요 였습니다. 자, 김창주의 노래 참으린. 참치면의 태경식씨 가을 하늘빛이 예쁜 하루, 우리는 언제나 좋은 해 가요세상 함께해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안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전주의 김재욱씨 전주 역사문항 기획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한흥마을에서 모여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준호씨 조은영의 가요세상 라이브 오시오 즐거운 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물린 김창주의 노래였습니다. 혜경 씨가요, 명 DJ님의 이장님의 세상 이야기에 감사를, 또 아름다운 에세이에 감동하고 즐거운 노래에 행복한 오후 감동과 살아있는 남자를 최고의 방송 존의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현수 씨, 아침 일찍부터 구름 많은 살 사람입니다 하셨고요. 군포시 이근종 씨, 오늘 온양시장 가서 전철 타고 오는 중이라고요. 어서 오세요. 버스나 이정입니다.

어서나 미정입니다 했어요. 신림동의 유리씨 행복과 즐거움 누리로 좋은 해가의 세상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해가의 세상 찾아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행복과 즐거움 함께하고 있어요. 설기틀의 여인 신청 94세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무탈하다고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처럼 저에게 더 오래오래 계세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지상 하나뿐인 여자야.

네, 하나뿐인 여자였습니다. 지상호의 노래였어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노래들이 따끈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나연의 노래입니다. 비밀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자, 이 가을의 만세 장리 들고 예전에 분위기 잡고 들었던 노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 헤이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특정 냄새를 맡는 순간 지난 시절이나 누군가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지요? 피오기 직전의 흙내음이나 오래된 책방의 종이 냄새처럼 후각이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을 끄고 난 뒤에 감도는 그 청동 냄새를 좋아하는데요. 그 은은하고 아늑한 향을 맡고 있으면은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문세 가을이 오면. 가을은 참 이상한 계절이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진다. 평소에는 무관심히 지나쳤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에도 오래전 기억이 따라온다. 어느 날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고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걷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그 사람이 떠나도 가을은 찾아오고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며 그때처럼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가을이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한가 보다. 노래 한 곡이 기억의 문을 열어준다. 나이가 들수록 계절은 단순히 날씨의 계절의 변화만은 아닌 것 같다. 봄에는 지나간 젊음이 생각나고 여름에는 뜨겁게 살아왔던 시간이 떠오르고 가을이 되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 가을은 떠난 사람을 데려오는 계절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마음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계절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떠나도 함께 바라보았던 하늘은 남고 사랑은 지나가도 그 시간의 시절의 향기는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은 우리는 낙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낙엽 사이에 남겨둔 자신의 젊은 날을 다시 만나게 된다.

가을의 느낌이 있는 노래가요. 가을의 문턱에 언제인지 모르게 팔을 담궜어요. 이제 가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인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름은 이제 완전히 간 것 같아요. 확신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뭐 우리가 처서 지나고 백로 지나고 뭐 여름 표현을 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가을을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미의 노래 아줌마 파이팅!

네, 그 느낌 이제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트로트에 이렇게 변환된 모습이 좀 낯설기도 합니다만 또 나름 열심히 또 하는 노래 따미 씨의 노래 아줌마 파이팅이었습니다. 고영준의 애시당초 전해드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잠시 후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말씀에 너무 미련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렵고 너무 겉영리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려우나 이왕이면 미련한 사람이 겉영리한 사람보다 낫다 하시었나니 참으로 영리하여 한 말씀에 대의를 짐작하고 믿음이 완전히 서버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리석은 듯 외길로 나아가야지 겉 똑똑한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서지 못하므로 제도하기가 힘든 아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이렇게 좋은 날, 김다나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요일 오후의 나른함을 싹 날려버리는 시간이죠. 청취자분들의 절대음감을 테스트하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오늘도 잘 섞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쉽게 노래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드릴 것인가 고민했는데 별거 없었어요. 네.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 알겠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세 곡 다 들으시려 하지 말고 딱 들려오는 그 한 노래에 집중을 하시고 또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곡에 집중하시고 요래야 됩니다. 세 곡 다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맛보기로 찰나로 드릴까요? 좀 길게 드릴까요? 일단 드려볼게요.
8: 난

네. 금방 알겠죠. 보니까 두 곡은 금방 알겠는데. 한 곡이 아니고 두 곡이 튀어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용산 동민고 씨가 용산동의 민고 씨예요? 아니면은 용산 동민고 씨예요? 그 붙어 있으니까 어떤 거죠? 용산 동의 민고 씨인지 용산 동민고 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갈색과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하루입니다. 정설아의 어느 날 문득이 듣고 싶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 부산의 신복순 씨는 다짐 잘 들으셨다고요. 의왕수정님께서 이장님 오늘은 편하게 퇴근해서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이장님의 포근한 목소리가 저의 피로를 풀어주네요. 아침엔 추웠었는데 낮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장님도 환절기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와요. 감사합니다. 네. 최윤아의 애정의 조건도 주신 분 계시고요. 베이커리 상품 커피랑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주 반갑게 받았습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멋쟁이님도 오늘은 부산 흐린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라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벌써 아실까? 네. 인트로 부분들 전해드렸다가 이제 인트로 부분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노래 소리로 전해드리는 거로 또 하고요. 또 인트로 부분 전해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미스김? 아, 미스김의 노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오로지 한 곡은 정확하게 계속 들어 노래인데. 그러면 자, 두 번째 힌트.

아, 이거 그냥 드리는 거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데 이 정답을 가장 쉽게 맞추실 분들이 안 들어오셨는데. 네. 오늘 말이죠. 정답을 쉽게 맞추시는 분들이 안 들어오셨어요. 예. 네, 힌트를 금방 아셨어. 거리라님께서. 네. 성현동의 김용분 씨도 간다. 뭐 그렇게. 병가공님 제목이 맞나 모르겠다. 네. 야호 행복하루입니다. 본동의 소정 씨도 아 이거 알아요 이 노래. 네. 한 곡은 뭐 잘 아시는데요 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잘 드시면 네.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자, 갑니다.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다시 한번 가주실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에서, 네. 두 번째에서, 뒷부분 쪽으로, 네. 그, 다시 한 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부분부터 들어주시면 돼요. 중간 부분부터, 네. 무척 헷갈려 하시는군요. 그냥 이렇게 하면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힌트를 드리면요. 한 곡은 지읒으로 시작되는 가수 남성분들은 지읒으로 성이 지읒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영어 알파벳으로 L입니다. L로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은 한 분은 축구선수, 한 분은 유도선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원음방송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분은. 네. 원음방송에서 진행도 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엄청 예. 야, 이건빌 씨는 네. 이건빌 씨가 정확하게 정답을 주셨고요. 최경 씨가 네. 근데 최경 씨가 정답을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그리고 이근정 씨가 두 분만 맞추셨고요. 네. 자, 그리고 뒷자리가 2481번께서는 아, 사복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네? 오늘 당첨되고 싶은데 아, 지금 한번 더 들어보세요. 아, 안 들으려도 다 아시겠죠. 이명복 씨 두 곡은 맞췄어요. 두 곡은. 네. 네, 신복순 씨가 네 맞췄어요. 근데 월요일에 이저 상 받으신 분들이 정답자가 월요일에 맞췄기 때문에 네, 수요일은 서비스로 일단 오늘 하루도 마음의 작은 기쁨 하나 입가에 미소 하나 머금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성현동의 김용문 씨도 평강공주님도 예, 보내주셨는데요. 네, 쭉 더 보겠습니다. 평강공주님 박상철 씨 맞나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네. 안 맞아요. 네. 조수정 씨도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네. 소정 씨도 두 곡만 맞춰주셨습니다. 이근정 씨도 두 곡만 맞춰주셨어요. 세 곡이 정답입니다.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진기영 씨가요. 오늘 왜 두 곡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수진 안방용구하고 진해성의 사랑만 눈물만 전해지. 이게 기억나는데. 아이, 장철에게 내일은 해가 뜬다. 네, 그래서,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뒷부분, 들려드렸는데. 네, 안 들렸나 봐요. 띵동댕. 조수정 씨. 그리고, 야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 한방에 응원합니다. 어깨 점이 절로 났습니다. 조은혜 가장 덕분에 저에게 너무도 큰 행운과 행복을 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혜 가장 사랑합니다. 선물은 안 드립니다. 맞춘 거로 만족하십시오. 다음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에게는 선물이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모두 아는 노래들인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제목을. 네? 어려워요. 고시 문제. 아, 이 객관식으로 하세요. 그 월요일에는 객관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에는 수준이 있지.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다 이 수준이 있는 분들이어서 뭔가 그,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주관식입니다. 노래는 모두 아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났다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이건필 씨. 아이고, 아무도 안 맞추니 제가 맞출게요. 크, 이분은 이 그냥 좀 전문가적이신가 봐요. 네. 한 방에 그냥 예, 맞추셨어요. 제가 맞출게요. 네? 그것도 아닌데 뭐. 그거 그런 거 못 맞춰? 사랑 반 눈물 반 진해성. 내일은 해가 뜬다. 장초로 한 방에 혹 이수진 이것도 몰라 하면서 보내 주셨습니다. 아우 얄미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야. 아무튼 이건빌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주시면 프로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씨가 두 곡을 맞추시면서 예, 주셨고요. 자, 신청곡 주실 분들은요. 그 문자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요. 그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이 있고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또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들이고요.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자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젠 베이커리 마늘빵 드립니다.
1: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이제 자주 이렇게 퀴즈에 정답을 맞추시잖아요. 중복이 돼서 상품은 못 드립니다만 이제 좀 연말이나 기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맞추셨는데 그 큰 선물 더 드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차상을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차하지 마시고요. 정답 잘 맞춰주시고. 예. 연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마련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맞추셨는데 상품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 이해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는 것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이건빌 씨가 정답 맞추신 분이요. 네. 정답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맞기로 트로트를 연주하다 보니까 다른 부른 비에서 조금 노래를 잘 들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팬이 됐고 늘 매일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완전히 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그러셨군요. 드럼 연주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드럼 연주하면서 이제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들어봤겠죠. 장초롱 씨의 노래도 예, 짠짠짠짠짠 장초롱의 예. 그 장철영 씨가 그 노래 하나 추억들의 진행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최윤아의 애정의 조건하고요. 94세 된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 솔개 트리오의 여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그 가족들과 함께하세요. 94세대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2시에는 나른해지기 때문에 톡톡 튀어야 되는데 가을이라서 그런지 말이죠. 음악들이 다 잔잔하게 전해진 노래들. 그래도 이제 4부에 네, 좀 편안하게 전해드리는데요. 네, 톡톡 튀는 노래도 물론 뭐 졸음을 깰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잔잔한 노래도 따라 부르다 보면 저는 확 깨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파란 하늘에 흰물감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운 날에 지님의 사랑의 욕 청합니다. 꼭 한번 듣고 싶다고. 아, 네. 잘 안 나오는 노래니까. 네, 준비해 볼까요? 네.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가요. 화개장터 조영남의 노래 나오나요? 영영 듣고 싶어요. 김경절 씨가요. 언제 여름이었나 싶을 정도로 가을이 내 곁으로 와 있으니 활동하기도 좋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효정의 송두리째 부탁해요 라고 하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요 라고 하셨습니다. 황용의 당신편 주셨고요. 네. 이건필 씨가 매일매일 즐겁고 신나게 잘 듣고 있다고 늘 응원합니다. 예. 자,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그리고 지인의 사랑이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신청곡 장윤정의 당신편 주셨는데 이 노래 많이 기다리셨죠? 전해드리고요. 조영남의 화개장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셨냐면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 예. 군포의 이근종 씨가 신청하신 장윤정의 당신편 들으세요.

자, 인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곡 권해나의 무늬만 여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두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에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 해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력과 타력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혹은 타력에만 편중하여 신앙만 하면 되는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자력에만 편중하여 마음이 곧 부처이니 계율과 인과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나니, 이 두 가지가 다 과불급을 면하지 못한 것이니라. 자력과 타력을 함께 신앙하고 수행해야 자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원만한 성공을 보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일상 곳곳에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잘못 충전하거나 보관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주변의 종이나 이불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이나 복도 등 대피로에서는 충전하지 마세요. 충전 중에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외출하거나 잠든 동안에는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과충전을 막기 위해 즉시 코드를 뽑아주세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는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충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 아래나 차량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잠을 충분히 자는 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자는 건 오히려 피로감을 높인다고 하죠.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건 삶에 활력을 주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활력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히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법이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를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방심하리요. 자,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무엇이든 적당히 그 정도를 지켰는지 말입니다. 작은 일도 방심하지 않고 매사 정성을 다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0: 원불교 창작성가 로베시티가 부른 어두운 길 혼자 거닐 듯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밥도 적당히, 잠도 적당히, 커피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하고 싶은 말도 적당히. 그런데 이 적당히가 제일 어렵기도 하죠. 대종사님의 법문을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방심하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들도 이 공부에 뜻을 두라. 네,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공부가 있다는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사 적당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이 담긴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는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인데요. 1976년 9월 27일 당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사회 속의 교회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50년의 여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제14대 회장이신 하상진 신부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1: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오늘 9월 9일은 귀의 날이다. 숫자 9가 귀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1962년부터 대한이과학회에서 매년 9월 9일을 귀의 날로 정하고 귀와 관련된 교육과 검진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귀 건강이라는 게 물리적인 건강만 중요한 걸까? 귀는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있는 것이니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배우고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린 남의 말을 얼마나 잘 경청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네, 오늘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서 귀 건강, 그러니까 귀의 역할은 잘 들으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청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의 공자님은 경청은 이해의 시작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말은 지혜의 척도요, 경청은 이해의 시작이니라.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도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잘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경청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에는 남의 말을 잘 새겨듣는 이가 귀 밝은 사람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신의 잘못을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눈 밝은이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새겨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이니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는 듣는 데에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에서 온다. 우리 몸에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 말은 줄이고 많이 들으라는 이유라고 하죠. 경청을 잘해서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모카피아노의 마음이 내게 말해요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불교의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죠?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보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관세음, 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데요. 그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찾고 뭐 하나님, 부처님을 찾는 게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알아줄 그런 또 보살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세음보살이 돼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좀 품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일이다. 정말 큰 이게 위로고 큰 사랑을 주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세상을 보면 다 자기 주장만, 자기 얘기만 더 하려고, 더 높이려고만 하는 것 같죠? 이럴 때 우리 종교인들이 참 이렇게 들어주는, 네, 충분히 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어떤 모든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서 경청을 잘하자라는 그런 말씀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손에 움켜진 것들을 좀처럼 놓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는데요.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타인에 대한 서운함,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욕심까지 이렇게 다양한 마음속의 상념과 집착을 툭 하고 내려놓는 마음의 태도를 불교에서는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착득거, 2번 방하착, 1번 착득거, 2번 방하착. 네, 이 두 개가 아마 반대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정말 걱정, 불안, 미련, 서운함, 뭐 질투심, 욕심, 뭐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툭 하고 내려놓는 자세.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미륵 반가사유상의 노래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이 담긴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는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으로 1976년 9월 27일 당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이 사회 속의 교회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요. 1981년 장애인 복지부를 만들고 1983년 나눔의 전화를 개설해 상담 전화를 하고 1987년 무료진료소 요셉의원을 설립하고 1989년엔 성가정입양원을 설립, 1990년엔 가정호스피스 사업을 시작하고 2000년부터는 노숙인의 동사 방지를 위한 순회 활동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50년의 여정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 제14대 회장이신 하상진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회장 하상진 신부입니다. 먼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걸어온 50년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아보면 이 50년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켜온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1: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는데요. 9월 27일이죠. 자,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1976년 9월 27일 당시 서울대 교구장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의 그늘에는 가난이나 질병, 장애, 돌봄의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인 보호와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교회가 그분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준비하셨고 그 결실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교회 안의 여러 복지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사회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살피고 응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서울 카리타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카리타스가 사랑, 애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 카리타스에 담긴 정신이다라는 거죠.
2: 네. 예.
1: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께서 사회 속의 교회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사회 속의 교회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2: 사회 속의 교회라는 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그 아픔을 함께하며 교회가 세상 안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놓인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의 삶을 함께 돌보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결국 사회 속의 교회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교회뿐 아니라 또 많은 종교 시설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울타리를 치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우리 신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50년간 국가 경제가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네. 복지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2: 네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의 복지는 국가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도 하고 또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기도 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2: 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국가보다 앞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당시 제도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았던 곳에서 먼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2: 장애인 복지와 상담, 의료, 입양, 호스피스, 노숙인 지원 등 지금은 익숙한 복지 영역도 당시에는 사회적 관심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2: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을 때 저희는 노숙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겨울이면 거리로 나가 동사의 위험에 놓인 분들을 찾아뵙는 야간 순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온 일은 사람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제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또 복지 국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지난 50년을 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카톨릭이 좀 선도하고 국가가 좀 뒷받침하거나 뒤따라오는 좀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만난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연결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좋은 뜻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설들이 자신들의 정신과 특성을 지키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길을 찾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1: 네.
2: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한 사람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이어주는 것, 이것도 종교계 사회복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앞으로도 아직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과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지금도 많은 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종교계의 이 사회복지시설은 또 일반 복지시설과 조금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카톨릭의 사회복지시설은 이런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 카톨릭만의 정신이나 좀 특징이 있다면요.
2: 카톨릭 사회복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공동체,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복지는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만나고 그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와 환경까지 함께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 곁을 지키는 것, 저는 그것이 카리타스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또 우리 모든 종교계가 또 공통으로 생각하는 정신이기도 하고 또 많이 또 배워야 되는 그런 정신인 것 같습니다.
2: 네.
1: 그 카톨릭은 역사도 깊고 또 종교계의 형님 종교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그동안 이웃 종교와의 교류나 또 협력했던 일들도 좀 있을까요?
2: 아,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도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해 왔지만 그 길에는 늘 이웃 종교와의 만남과 협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종교마다 가르침과 전통은 고유하지만 사람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에 놓인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서로 만나고 뜻을 모아왔습니다. 1998년에는 원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계 사회복지 기관이 함께하는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 협의회가 출범했고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에도 참여했습니다.
1: 예.
2: 또 2002년에는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 문제를 두고 여러 종단이 함께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1: 예.
2: 이 협의체는 이후 2004년 사단법인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해 지금까지 종교 간 사회복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네.
2: 저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기꺼이 손을 맞잡는 것, 그것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또 종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복지 영역에서만큼은 정말 이 종교 내 종교 가리지 말고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2: 네.
1: 또 카톨릭의 어떤 역사나 또 규모도 또 큰 만큼 우리 이웃 종교에게 또 많은 도움을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1: 자,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또 새로운 5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또 준비 중이시라고요?
2: 네, 다음 주 9월 17일 목요일 명동 대성당에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카리타스 정체성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주례로 50주년 감사미사와 기념식을 갖습니다. 이번 50주년은 지난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감사하고 그 안에 담긴 까리타스의 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사명을 묻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0년의 사진과 문서, 활동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리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헌신과 카리타스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복지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고립과 고도, 돌봄의 공백처럼 새로운 어려움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1: 네.
2: 앞으로도 시대의 징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는 것, 그것이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자, 끝으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가면 좋을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2: 저는 사회복지가 결국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존엄을 알아보고 그 삶을 귀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과 전통은 서로 다르지만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마음을 내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과 자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에도 앞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회 속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0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그 카톨릭의 병원에 가보면 우리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웃고 있는 그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2: 네네.
1: 네, 보면은 참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2: 네.
1: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신부님의 목소리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인터뷰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 카톨릭 네. 사회복지회 회장이신 하상진 신부님이었습니다.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방하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집착을 툭 하고 내려놓는 불교 용어인 방하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손에 움켜진 것들을 놓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지요.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타인에 대한 서운함, 잘해내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까지. 이처럼 마음속에 가득 찬 상념과 집착을 툭 하고 내려놓는 마음의 태도를 불교에서는 방하착이라고 하는데요. 놓을 방자에 아래 하자, 붙을 착자를 써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한 불교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스님이 양손에 꽃병을 들고 찾아온 신도에게 놓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신도가 한쪽 꽃병을 내려놓자 스님은 다시 놓으시오라고 했고 나머지 손에는 꽃병마저 내려놓았지만 스님은 또다시 놓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손에 든 것이 없어 의아해하는 신도에게 스님은 내가 놓으라고 한 것은 손에 든 꽃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찬 집착과 번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방하착이란 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숨 고르기를 하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말 한마디, 지나간 실수를 마음 깊은 곳에 담아놓고 후회하는 마음 등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는 더 많은 짐을 싣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덜어내면서 오르는 것이겠죠. 자,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불필요한 집착, 욕심, 걱정, 불안, 후회 등을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자, 뒷번호 1745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방하착이라고 맞춰주셨고요. 선정희님도 자, 오늘 벌써 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아, 편안히 둥근 소리를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데 참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짜증 안 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일도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서 신부님께서 원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웃음 섞인 편안한 말씀을 해주시니 참 좋으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까리따스 정신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신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원불교 우리 교도님이신데 선정희님도 이웃 종교의 열린 마음 그리고 이웃 종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그런 마음 자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순지입니다. 문수사.

동거소리 동거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김무한이 부른 관세음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서 관세음 보살처럼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 양식 가운데 고전주의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클래시즘이라고 하고요. 그 어원은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요, 고대 로마 시민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대요.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라는 거는 예술적으로 볼 때 본받을 만한 최고의 걸작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즐겨 듣는 옛가요도 최고의 걸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은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남인수가 불러줍니다. 감격시대.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멋있어요. 고전주의. 고전주의 말씀드렸죠. 앞서 우리가 흔히 미술이나 음악에서 고전주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클래시즘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어원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네, 클라시쿠스라는 단어와 탁 만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들 중에는요 가장 높은 계급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사회를 이끄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대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에서 이 고전주의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본받을 만한 최고의 그런 걸작을 의미한다. 예,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치환하면 우리가 즐겨 듣는 예가에도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세상은 참 많이도 빨리도 변했는데 그 시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수많은 추억과 사연과 감동과 그 밖에 또 많은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즘, 네, 최고의 고전주의 음악이 아닐까 싶네요. 뭐 클래식에만 고전주의가 있습니까? 우리 예, 현대 가요에도 고전주의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인생에서 들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바로 옛가요입니다. 옛가요. 인생 최고의 노래들과 오늘도 2시간 함께 하고요. 또 3, 4부에는 예, 여러분들 신청곡과 DJ가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가 또 있잖아요. 오늘 클래식을 라이브로 한번 만나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지 노래 부르는 3, 4부 노래 부르는 가수가 신이 나가지고 즐겁게 여러분들께 막 좋은 노래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따뜻한 사연과 추억의 노래들 기다리면서 저는 현인의 노래, 이 노래 또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이게 키스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래요. 베사메 무초 전해드리죠.

오늘은 무슨 일이요?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없애는 한편 할인 기간도 확대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보완 방안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일주일 연장해 추석 연휴까지 포함한 9월 30일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기존에는 매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올해 해당 기간에는 농축산물 구매 시 1인당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산물 공급의 경우엔 정부 비축 물량 공급 시 공급가 인하 폭을 더 확대해 시중가 대비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공식품은 참여업체를 20개 업체로 확대해 9월 중 모두 4,7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64%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분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직전 반기보다 9%가량 늘어 7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작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의 진료비는 7,499억 원으로 상반기 6,864억 원보다 9.3% 증가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많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의과의 경우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는 1인실 상급 병원료 561억 원, 소수치료 552억 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제로 281억 원 등이었고요. 치과에선 임플란트 352억 원, 한의과는 한약 처방 및 한방 생약 제재가 144억 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죠. 내일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아침 공기는 더욱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6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고요.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원의 밤이 울리네 그리고 리타 김의 사랑이 끝났을 때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같이 귀를 바짝 대고 무릎을 맞대고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일찍부터 군산에 우리 미아님 어제분가요? 할머니로 최상급의 그 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할머니로 등극하신 우리 미아님께서 일찍 인사를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금채원님이 힘도 없으시고 아프시다고 하던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고 그러면 서러운데 병원은 잘 다녀오셨는지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아인가족 여러분도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래요. 수고하시고요. 이렇게 걱정어리 문자 주셨네요. 우리 금채원 기사님 어디 듣고 계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 주시니까 아프지 말고 빨리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김동식님, 통기타 라이브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7시 현재 온도계가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쌀쌀하게 느껴지는 대구 테이블에 일찍 자리 잡았습니다. 김동식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앞자리 왼쪽에 앉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봉천동 테이블에 우리 김태환님 오늘도 아내와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은 우리 진행자님 통기타 라이브가 있는 날이죠. 멋진 기타와 노래 듣고 싶어서 일찌감치 입장했답니다. 아내는 좋아하는 세계 테마기행 채널 TV 맞춰놓고 있고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전국의 애청자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남일회에 이정표를 신청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파이팅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 오셨어요. 개인 사정 때문에 오랜만에 출첵한다고 인사 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왕장군님. 또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7시가 기다려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또 기다려집니다. 아, 아름다운 인생 푹 빠지신 현동수님 고맙습니다. 또 부산에서 들꽃님도 한없이 좋은 하루 되셨나요? 남은 시간도 해피하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요.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라이브도 기대하면서 앞좌석에 자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자리해 주시고 기대감을 주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걸작 우리 옛가요와 통기타 라이브 신나는 두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도 대구 테이블 오늘 네, 출석률이 엄청 좋습니다. 일찍부터 와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들 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준비해갖고 라이브는 들려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를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구 최영환님의 신청곡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금호동입니다. 젊은 내 고향.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하게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원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 소임이 주어져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14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노래 제목이 참 정겹네요. 둘째 시동생 김태희가 불렀고요. 진주에 살고 계시는 구아바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멀리 진주에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 조금 소개하도록 하는데요. 궁금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변산에서 민호님께서 주신 글인데요. 아내와 함께 방송을 들으며 저녁을 먹고 있는데 글쎄 대문 밖에서 누가 주산양반! 주산양반! 하는 겁니다. 뭐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아이 야 민호야! 하기에 놀래서 나가보니까 이웃에 사시는 부산댁 할머니께서 부침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맨날 민호 민호 이렇게 부르시던 어르신들이 주산양반이라고 부르니 글쎄 좀 어색하기도 한데 기분은 참 좋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주산양반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예,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인지 혹시 주산양반이 어떤 의미로 쓰는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 뭐 주인공인 우리 변산 민호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 예, 다른 데 집중이 안 됩니다. 빨리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윤영강 기사님 네 오늘도 버스 노선 운행하시면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출첵합니다. 오늘 라이브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3, 4부 DJ 통기타 라이브 기대해 주셨습니다. 광주 남구에서 문영구님도 오늘도 출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 주셨고요. 신청곡 좀 듣고 나서 또 이야기 이어갈까요?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이경수님께서 박재란의 푸른 날개 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최고예요. 진행자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남진의 꽃뿐인데 우리 말고노스님께서 아인 애청자 여러분 또 진행자님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텃밭에 작물도 많이 수확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에서 옛가요도 많이 들으시면서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네요. 보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저의 궁금증을 또 다 풀어주셨네요. 고광용님께서 주산 양반은 아내분 친정이 주산이라서 그래요. 전라도에서는 서울에서 시집오면 서울댁, 서울 양반 이렇게 부릅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대구에서 평강공주님도 민원이 와이프가 살던 동네 이름이 주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산색시 남편도 주산 양반이 된 것 같습니다. 호호호 이렇게. 부안군에 주산면이라는 지역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친정이 거기 주산면이세요. 야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저는 그러면 그 대구 양반이 되게 대구 양반. 제 아내가 대구가 고향이니까 예, 저를 대구 양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재밌습니다. 예 그렇군요.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배호의 노래를 한 곡 청해 주셨는데 아 이 가을에도 배호 목소리는 또 제격이죠.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그 무덥던 여름도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주고 내년을 또 약속하네요. 계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또 안양에서 효심님께서 기다렸어요. 진행자님의 가슴 울리는 통기타 라이브 정말 잘하시고 듣기가 너무 좋아요. 신청곡으로 이미자의 우러라 열풍아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도 인사 담례를 해야지요. 여운의 과거는 흘러갔다까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에서는 저의 닉네임을 많이 지어주십니다. 우리 평강공주님이 앞으로 대구양반으로 통일합시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들꽃님도 닉네임 대구양반 네 좋아요. 또 칠곡의 덕상거사님이 대구양반 대구 잘하시겠네요. 제가 살지는 않아가지고 예, 저야 뭐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대구를 알게 됐으니까 속속들이 잘 몰라요. 예, 분홍신 송주극장 음악감상실 녹향 등등 아세아 극장도 생각나요 해주셨고 인천에서 박웅희님도 대구양반님 안녕하세요.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옛명칭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함께해 주셨네요. 네, 대구양반 이동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이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 4부 여러분들의 신청곡 퍼레이드와 통기타 라이브가 함께하는 즐겁고 재미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며드리는 거니까 오늘 또 보내주신 실시간 신청곡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띄는 곡이 있거든요. 또 즉석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으로 2부 마무리할게요. 영사운드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영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부산에서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주부들이 벌써 추석 준비를 슬슬 하네요. 저도 몇 개 사왔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때는 신나게 따라 하려고요.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네, 크게 따라 하시고요. 박수도 치시고 또 흥이 나시면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즐겁게 3부 그리고 이어지는 4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퍼레이드와 DJ 통기타 라이브가 어우러집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 듣고 싶은 노래 또 노래 듣고 나서 좋았던 거 추억어린 이야기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모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뜨거운 박수가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네, 빵빠레까지 제가 울렸습니다. 자,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기다리던 가을이 함께 됐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 사연들이 가을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지난주에 인천 오라방님이 청해주신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최연의 오동잎 첫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주십시오.

신중국 퍼레이드 열차가 출발합니다. 와, 오동잎 정말 최고고요. 갈향기 가득한데요. 이어지는 실버들도 너무 최고입니다. 우리 말근호수님이 실버들, 예, 시자매의 실버들 들으시고 감상평을 주셨어요. 이 노래는 우리 부산의 구경옥님이 청해 주셨어요. 일찍부터 기대를 안고 오셨거든요. 부산태블의 구경옥님, 전국의 애청자 번님들, 이 시간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번님들 화이팅입니다. 선선한 가을의 정취를 좋은 노래로 행복함을 흠뻑 느껴봐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노래만큼 더 좋은 건 없죠. 기다려지는 수요일 라이브 시간, 오늘도 기대로 설레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최원의 오동잎, 가을을 알리는 노래지요. 너무 좋은 노래 저도 불렀습니다. 행복한 추억의 음악여행,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저녁이라고요. 인천 왕애청자님, 폭포수 같은 노래라고. 또 시원시원합니다. 이재한님, 부안에서 고맙습니다. 예, 또 인천 오라방님 잘 들으셨대요. 네, 저는 발린 소리는 못합니다. 지금껏 들은 신청곡 중에서 제일 좋았대요. 오늘 덕상거선님 엄지척 해주셨고요. 아, 장단 맞추면서 볼펜을 열심히 두드리다가 한 개가 파손됐어요. 북구 윤영주님 기분이 좋으셨군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예, 좋은 노래라고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노래 한 곡 하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두 분께서 청해 주셨어요. 남인수의 노래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박세준님, 윤창훈님이 청해 주신 옛가요 추억의 소야곡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잠자리가 보고 싶은 계절이 왔어요. 깊은 밤이면 하늘의 은하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남쪽 고향 하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정호우 님이 방금 들으신 노래 남정희의 새벽길 청해 주셨고요. 앞서 이상열의 나니아, 네, 민호 님이 청해 주신 노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곡 소개하고 3부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는 4부에서 좀 소상히 소개하고 또 라이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협선님께서 오셨는데요. 저희 원음방송에 오셨다가 저를 보셨대요. 예, 남부산하노 원음방송에 갔는데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를 봤습니다. 아, 밖에서 보셨나 봐요. 상당한 미남이시더라고. 고맙습니다. 자, 4월은 지나갔지만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3부 마무리 곡으로 패티김의 4월에 가면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울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구 양반이라는 닉네임 하나 얻었잖아요. 덕상거사님이 아유 대구 양반 태코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애청자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좋지요. 감사하지요. 또 대구 팔공산자랑님 고한정님께서 고마운 방송 하루 시름을 저녁에 물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삽목한 불두화가 피었어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도 같이 보냅니다. 하시면서 세 장을 주셨는데 너무 탐스럽고 예쁜 꽃이 피었네요. 꽃 피우기를 좋아하신대요.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어요. 짝짝짝 대구 양반 우째 그리 잘합니까? 정분나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주순이님 고맙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유상우님도 와주셨고요. 최원님의 오동잎 새롭게 불러주니까 음색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해운대 방현재님도 앞서 주셨고요. 또 봉천동 김태환님 아내분과 같이 듣고 계세요. 시원하고 멋지게 잘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 옷님도 운쟁반에 옷구슬 굴러간다고 네 너무 잘 들었다고. 안양에서 효심님은 옛 친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광명 서면초등학교 38회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변산민호님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성북동 배영주님 구성진 목소리 가을밤이 깊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금천기사님 오셨어요. 수요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벅찬 감동이 일어요. 네, 몸 많이 좋아지셨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금천기사님. 또 구경옥님도 고음의 애절함이 느낌 네. 속이 시원하시다고요. 고맙습니다. 6615님께서 김민기의 가을 편지를 신청해 주셨는데 가을이 깊어가니까 이 노래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저의 느낌으로 가을 편지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시고요. 뒷번호 9004 쓰시는 청취자님 추억의 예가요 너무나 좋아해요. 매일 듣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노래 한번 신청해 봅니다. 꼭 좀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난영의 선창에 올라왔다라는 노래인데 애석하게도 이 노래는 음원이 저희가 없습니다. 우리 9004님 다른 노래 한 번 더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아니더라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사연도 주시고 친하게 사이좋게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 은하수님 TV에서 저를 네, 모시러 올 것 같다고 행복한 밤이라고 너무 좋습니다. 또 전주에서 이현숙님 추억의 소야곡은 제 노래방 최애곡입니다. 진행자님을 통해서 라이브로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고요. 통기타 라이브 시간 좋은 노래 너무 멋지고 최고입니다.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도 박수를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쭉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노래 한 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이 찾아왔잖아요.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노래 정미조의 휘파람을 부세요. 제가 선곡해서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광 기사님께서 청해 주신 나훈아의 두 줄기 눈물 음원으로 만나보셨습니다. 50년이 지난 명곡인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몸소리 치도록 격정이 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방현재님께서 글을 주셨고요. 이장희 작사 작곡 정미조 노래지요.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분위기 노래였습니다. 우리 DJ님 음색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앙상블이 너무 좋아요. 또 금채원 기사님도 가슴 깊은 곳까지 감동과 그리움과 외로움을 다 끄집어내어서 저를 또 예, 서럽게 울게 만드십니다 해주셨어요. 예. 들꽃님께서 휘파람 부세요 너무 좋았다고요. 대구 양반 부드러운 보이스 최고입니다. 10시까지 계속 가요 하시면서 500점 만점 주셨어요. 미아님도 우리 애청자분들 이 눈높이가 높으신데 잘 이겨내시고 네 너무 좋은 노래 좋았다고 박수 주셨고요. 왕장군님께서 아까 오동잎 들으시고 오동잎을 부르는 우리 진행자님 마치 계절을 제대로 만난 가을 남자의 향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이제 한 곡 더 남았죠. 오늘 두 분이 동일한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우리 인천 왕 애청자님께서 어니언스의 저별과 달을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고요. 또 앞서 일찍 대구 북구 주순이님께서도 날씨도 흐리면서 마음도 어딘가 허전한 저녁 라이브와 함께 2시간 즐기려 일찍 출석합니다.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 우리 다 같이 늙어가지 말고 우아하고 고운 빛깔로 물들어가면서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니언스의 저별과 달을 기타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아, 멋진 멘토와 함께 신청곡을 주시니까 노래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70년대의 포크송 가운데에서 이 어니언스 양파들의 노래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인천 왕 애청자님도 하루하루 드높아가는 가을 하늘 너른 벌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오곡백과의 향연 거리마다 피어나는 가을꽃의 향기로 좋은 계절에 귀한 선물을 한아름 받아드는 듯한 감사함이 드는 날입니다. 신청곡으로 어니언스의 저별과 다르를 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들려드려야죠. 여러분들과 이 노래는 정말 가볍게 박수치면서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별과 달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라이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장현의 마른 입을 청해 주신 전주 현동수님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무료로 음악카페에서 통기타 라이브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구경옥님께서. 무료라니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시고 앉아계시는 거잖아요. 에, 0777님 앵콜입니다 해주셨는데 앵콜은 다음 주 수요일날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서 이재현님이 흑산도 아가씨 청해 주셨는데 제가 닉네임이 또 은미지 아닙니까? 다음 주에 흑산도 아가씨도 예약곡으로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밖에도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여러분들의 문자 제가 눈으로 마음으로 너무 잘 읽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춘화의 물새 한 마리가 오늘 끝곡인데 전주에서 이현숙님이 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인이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나니 하나는 직연이 차차 생겨날 때요. 둘은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요.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요. 넷은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다섯은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라. 이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데 이상하게 곁에 서면 서늘한 기운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화려한 스펙이나 정돈된 언변을 자랑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옆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단정한 외양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눈빛과 미소, 그리고 무심코 흘러나오는 온기일 겁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멀어지고 싶은 서늘함일지 아니면 오래 머물고 싶은 따스함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보통 사람은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 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면서도 왠지 모를 벽이 느껴져 선뜻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대화 한두 마디 나눴을 뿐인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장 법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돌려놓아도 꽃은 결국 해를 향하게 되나니 내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돼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해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늘하고 무뚝뚝한 기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득한 거리를 만들어내지만 둥글고 넉넉한 온기는 다친 마음도 풀어내며 사람을 모여들게 합니다.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가슴 안에서 먼저 따스함을 만든다면 세상 어느 인연과도 원만한 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내 스스로가 먼저 온기를 품은 남쪽 언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을 다듬어야 할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 성가 108장 임께서 내 마음,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옷에 묻은 찌든 때를 지울 때 온수가 들어가야 때가 부드럽게 녹아내리지. 차가운 냉수로는 아무리 문질러도 깔끔하게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든 그릇을 닦아낼 때나 아침에 얼굴을 씻어낼 때도 온기가 필요하고 굳어있는 흙이나 반죽을 부드럽게 다독여 모양을 만들 때 역시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 비로소 형태가 잡히죠. 이렇게 따스함은 굳은 것을 풀어줘 서로 부드럽게 섞이도록 돕지만 서늘하고 냉정한 기운은 온기를 빼앗아 모든 것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꼭 닮아있죠. 그 사람이 지닌 배경이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든 상관없이 겉으로 내뿜는 기운이 차가우면 주변 사람은 굳어버리고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반대로 은은한 온기를 품은 사람 곁에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마음을 터놓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내 말과 표정에 어떠한 온도가 담겨 있을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의 덕과 자비가 있는 인물이라야, 김성규의 견성과 솔성,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온화한 기운이 몸에서 풍겨나야 상대가 감응하는 법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찬 기운이 풍겨나면 주위에서 응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련된 말과 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바탕에 찬 바람이 서려 있다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기는 어려울 겁니다. 뾰족하고 서늘한 기운은 인연 사이에 벽을 쌓아 올리지만 둥글고 따스한 온기는 마주하는 사람의 경계심을 부드럽게 녹여내기 마련이죠. 내가 먼저 마음의 따스한 볕을 품고 온화하게 다가갈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감과 마주하며 어떠한 일에서도 원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내 삶이 도덕의 태양이 돼 주위를 스스럼 없이 밝힐 수 있도록 날마다 어질고 착한 마음을 다듬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의 하모니 끝곡으로 성하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큰 공락을 받음이고 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심의 진리조가니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진리가 구족해. 구족돼 있다. 불식 복비어라. 먹지 않아도 배가 피지 않았으라. 먹지 않아도 배가 든든하다. 진리식을 했으니까, 진리를 먹었으니까 그 배가 고프질 않죠. 샘을 배양하니 세상 물질은 벌레가 나타난 그림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사은이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물질은 사실 벌레의 장난이죠. 예. 벌레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탐생 자멸거라. 탐욕을 내면 저절로 멸하고 없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나타난 형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할 때, 즉 필요할 때만 조금 쓰고 활용할지언정 그대로 놔둬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몸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바다, 육지, 허공. 허공에도 뭐 인공위성인가 뭔가 부서진 것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 수륙 공개가 쓰레기로 당차 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자연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에게 맡겨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면 우주와 또 천지와 함께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냐고 너무나 많은 편리를 쫓다 보니까는 지금 그 어떤 뭐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각 나라에서 다 받고 있지 않냐.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사용하고 남겨둔다 하면은 좋으련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한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과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가운데 원상 모시고 그 원상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아울러서 밑에 개송 있잖아요. 그리고 한편에는 인과봉의 신앙문, 또 한편에는 진공배우의 수행문,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과봉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과봉 신앙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인이란 사실로 말미암다, 말미암다, 원인이나 계기, 이것이 인입니다. 우리가 손을 접고 말을 하고 발을 띄고 생각을 하고, 즉 육군동작 하는 모두가 인이 아님이 없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반드시 맺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과는 현상적으로 볼 때 과실, 열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그냥 무인이면 무과요. 유인이면 유과.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야기했으면 이 얘기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원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역시 과도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원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얘기가 틀림이 없다. 선한 인연을 지었으면 선한 과 받기 마련 아닙니까? 악한 인연을 지었으면 악한 과 나한테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 먼저 한 일을, 먼저 했던 일에 대한 갚음이 결국은 과가 아니냐. 또 갚는다, 알린다, 그런 뜻이 응은 응한다, 대답한다, 맞장구 친다, 그런 의미고, 보응은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이 대가품이 됨을 말한다. 이제 대가품 잘 못 쓰는다면 대가품이 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과봉 수행면이라 했는데 불생불멸은 진공묘의 진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고 내재하여 주초 역할을 한다. 인과봉의 수행. 불생불멸 자체는 진공병이랑 마찬가지다. 진공이다. 진공이라야 불생불멸이 되지 진공이 아니면 불생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고 내재해서 주초 역할, 기둥 역할을 하고 또한 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과봉의 수행면이라고 수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진리의 속성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봉의 이치다. 그 양자는 이런 진리의 이제 쌍로 두 길이다. 이런 진리가 나아가는 길이 두 길이다. 그래서 인과란 불생불멸의 도를 실현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이고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의 우주 권고의 현상에 영향을 미침은 인과의 이치가 운행함으로써 성립된다. 만일 인과의 이치가 없으면 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그리고 두 길인데 두 철로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로길이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로서 어떻게 기차가 갈 수가 있습니까? 두 길을 쭉 가는데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인과봉이 형성이 되고 인과봉이 형성이 되는 데서는 반드시 불생불멸의 이치가 도가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생불멸은 인점지전이요 인과봉은 인점지후라. 그러니까 딱 조장 찍으면 이것은 인과 이 상태는 불생 이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표시가 나기 이전 상황은 불생불멸의 토요. 어떤 표시가 나는 상황부터는 인과보응이 이치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런 진리의 속성이다. 두 길이 속성이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쌍로, 양로, 고로 인과란 불생불멸의 도를 실현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이 우주공군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면 인과의 이치가 운행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만일 인과의 이치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불생불멸 진리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도 못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다만 인과봉이라는 그

그 가운데 사람 인자를 다 하겠다. 이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가, 원, 인. 이것은 천이고 이건 지고 이건 역시 인이다.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그러니까 인과 응용되는 것이 천지인에서 되는 것이지 천지인 사물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지 사물을 여의고 다시 말해 우리 육군 동작을 여의고는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자 하나 자체도 결국은 우리들이 천지인을 다 갈무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점지점과 인점지유가 탈타. 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후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게 이는 결국 씨앗 아니에요. 씨앗을 허공에 매달아 봐요. 싹이 트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싹도 트지도 않고 뿌리도 내리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다 이게 인이 아니라 밭에 떨어졌다 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뿌리를 뻗어가지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서 꽃들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를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고 이렇게 가지고 가지를 뻗는 게 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이 밭에 떨어지면은 처음에 한 줄기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한 줄기도 나오고 또 줄기 또 나오고 이렇게 이게 되게 과다 이게죠. 그래서 우리가 인을 지었을 경우 받아지는 과는 많다. 많다 그 말이죠. 어떻게 받아질지는 모른다. 내가 지은 만큼만 받는 게다. 내가 행동하는 것만 받아지는 것이다. 이게 과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과할 때 과는 거꾸로 하면 전과목이다. 나무는 밭에 심어져야 화엽이 피어나 열매 맺는다. 이와 같은 인은 씨가 되고 전은 바탕이 되므로 바탕에 심어진 나무는 가지를 뽑고 꽃을 피워 열매의 결과를 놔두게 된다. 특허입니다. 그래서 인은 씨라고 해서 똑바르게 볼지언정 과는 반드시 뒤집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육군 동작을 한 그 씨앗이 밭에 심어질 때 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진리만이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지었던 그 인을 진리는 틀림없이 다 놔둬준다. 그래서 이 가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나 뻗다고 해서 이거 뻗냐? 여기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얼마나 뻗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살은 환인하고 중생은 환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불보살들은 지을 때의 인을 걱정을 한다. 근심을 한다. 과는 상관 안 해요. 과는. 어차피 받아지는 상황이니까 과는 육군 동작 그 자체의 화인이 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인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환과라. 중생들은 지는 인은 생각하지 않냐고 받아지는 과만 생각을 해서 왜 이웃집 사람은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못 살고 먹는 것도 변변하지 않냐고 자식도 공부를 못하고 왜 그러느냐. 결과만 따진다. 결과만 탓해. 내가 어떻게 지었다는 상황은 내 천생각들 않는 거라.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에 지었던 상황은 나에게 상관없이 받아지는 결과가 잘 먹고 잘 입고 부귀 누리고 권력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만 진리가 그렇게 놔둡니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진리는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한지 모릅니다. 정이 없어요. 간병이 없어요. 꼭 지은 만큼 꼭 준다. 지은 만큼 꼭 받아진다. 이거 진리다. 그래서 보살들은 지을 때의 인을 중요시지만 중생들은 인은 놔둬버리고 나에게 좋은 결과만 와지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뻗어가다가도 뭐 얼마든지 뻗어가죠. 그래서 그 인은

0: 씨 하나가 예, 발아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들이 가지를 엄청 뻗기 때문에 우리가 인을 잘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인중유가하고 과중유인이라. 인 가운데 과가 있어. 인이 없는 과는 없으니까. 또 과중유인이라. 그러면 과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과를 받으면서 또 짓는 인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늘 스승님들에서 가르치기를 과를 받으면서 인을 선인을 만들어라. 인을 선한 방향으로 운용을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악과를 받으면서도 다음 행동은 선후 방향으로 나아가라. 애가 비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걸 한탄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난과 한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지어지는 것은 선한 방향으로 지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냐. 그 인과가 금방 오갈 수도 있고 하룻밤 오갈 수도 있고 한 달, 1년, 몇 생 오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지었느냐. 그래서 이 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에서 인을 만들어낼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인과 동보는 없고 인과 동도 없다. 물론 바로 인이 과로 화하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로 받아지는 건 갚아지는 건 사실 없잖아요. 또 바로 상응하는 것도 없다. 호응되는 것도 없다. 반드시 시간을 매개로 삼아야 한다. 이 시간이 바로 연이다. 그리하여 연이 이르지 않으면 깊이 묻힌 씨앗처럼 발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닫히지 않는 것은 다만 시간이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어.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야. 때만 이르면 그것은 발현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연이다. 그 인연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을 심을 때 어떤 연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이 직접 행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인의 과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니,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게 뭐냐? 종두득두 종가득과.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지 외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외를 심었으면 외를 얻게 되는 것이지 콩이 나는 건 아니다. 인과가 없다. 인의 과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다만 시기가 이르지 않을 뿐이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다시 말해 연이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으로 인해서 지은 그 인이 그 연이 이랬을 때 과가 발아가 되는 것이지. 과가 성숙이 되는 거다. 인과라는 것은 작자제야 여자 제피야. 짓는 것은 나에게 있어. 이건 내가 있어. 나에게 있다. 그러나 여자 제피라 주는 것은 누가 있냐. 저편에 있다. 내가 빈천의 과보 인을 지어놓고 부귀의 과보를 바랜다. 진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짓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주는 것은 진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을 때 예, 잘 지어라. 고로 유작직 필수 무작직 불여. 지음 있으면 반드시 받아줘. 받아줘요. 지은 만큼 받아줘. 무작직 부려라. 짓지 않으면 주지를 안 해. 주지를.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부가 됐든 빈천이 됐든 간에 주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선도불 뭐 신선에 빌고 부처에 빌어서 뭐 부귀영화를 달라져라 하는데 자기가 빌기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진리도 본체 만체, 부처도 본체 만체, 신선도 본체 만체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신 작업지시하고 중생환 수가지시라. 그게 힘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살은 업을 지을 때를 삼가해. 인을 지을 때를 삼가한다. 조심하고 공경하고 정성스럽고 밝고 밝게 인을 짓는다. 중생은 환 수가지. 중생들은 결과를 받을 그때를 걱정한다. 나는 왜 이러는고. 내 동창들은 취직도 빨리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고. 안 될 수 있는 원인을 조성을 한 거죠. 이게. 우리들은 읽은 이지, 즉 한 뿌리에 두 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뿌리는 근원이 되는 진리를 이루고 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을 이룹니다. 그래, 이런 진리 이렇게 있다 할 때 두 가지다.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고 인과보응이라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보응을 이룹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근본이요, 근원이기 때문에 실로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신과 불신의 여부는 개개인에 있는 것이요 진리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가 그렇게 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진리가 미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예뻐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 만큼 지은 만큼 결국은 받으신다. 다시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주어진다고. 이것이 인과보응의 그 읽은 이지의 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두 가지에서 하나만 없어도 우주 만물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둘이 균형을 맞춰 운전됨으로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가 허리도 틀림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 다시 말해 우주에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1분 1초도 멈추는 바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죠. 우주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죠. 불생불멸, 인과보응. 2초 돌아가는 거죠. 2초. 따라서 변불변이나 음양상승이나 육도승강 등이 드러나게 된다. 우주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의 짓는 바에 따라서 다 그렇게 드러나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는 불교사상의 용어로서 행위의 선악이 업인이 되어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게 된다는 의미다. 흔히 죄의 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에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난하기는 살전정 악인은 만들어놓지 말자. 나의 장래를 위해서 또 내생을 위해서 최소한대로 살면서 악인은 즉 악의인은 만들지 말고 살아라.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 박거든 마음에 일원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채 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와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켜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S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참 별일이야. 유치하지 않냐?
1: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0: 잡아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나 너무 진지한가?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사경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일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으로 받아 따르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루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호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초가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즈음 들판의 풀과 나무들, 저마다의 깊은 향기를 뿜어내요. 화려한 꽃향기와는 다르게 비바람을 견디고 햇살을 머금으며 묵묵히 축적해온 대지의 깊은 향입니다. 그 향기가 멀리 있는 도시 속의 우리에게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고 일러주는 듯한데요. 가을 들판처럼 은은하게 아름다워지는 하루, 성지의 아침으로 시작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오직 한길 47절입니다. 이정무가 아침에 조실 청소하러 와서 자리길을 내어가려 하니 거기 두어라 하시고 아침 진지를 잡수실 때 자리끼에 물을 따라 버리고 가져오라 하시더니 가라앉은 누름밥을 잡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밖에 나가면 구정물 통에 들어가기 쉽다.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음식도 원만하게 먹어야 한다.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음식도 원만하게 먹어야 한다.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 전해집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음성으로 While You Live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한 행동이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잘해보려고 한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좋은 의도와는 달리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에 원망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부인이라면 원망하기보다 본래 좋은 의도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원흥가족은 이 점을 잘 기억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하고 또한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애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상전급은 보통급 10계와 특신급 10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 10계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 항마이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이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애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애위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중에서 법의 등급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불문에 들어오니 법의 등급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8. 대종사 봄내 정사에 계실 때 백항명 선사가 내왕하며 간혹 격의 설로서 성리 이야기하기를 즐기는지라. 대종사 하루는 짐짓 동녀 이청풍에게 몇 말씀 일러두셨더니 다음 날 선사가 월명함으로부터 오는지라. 대종사 맞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방아 찢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도다 하시니, 선사가 곧 청풍의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발을 옮기지 말고 도를 일러오라 하니, 청풍이 엄연히 서서 절구대를 공중에 쳐들고 있는지라. 선사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오니 청풍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거늘, 선사 말하되, 저 벽에 걸린 달마를 걸릴 수 있겠느냐? 청풍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선사 말하기를, 걸려보라. 청풍이 일어서서 서너 걸음 걸어가니 선사 무릎을 치며 13세 각이라고 허락하는지라. 대종사 그 광경을 보시고 미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견성의 인가를 내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루는 항명 선사가 글 한 수를 지어 보내기를, 투천산 절정이여 귀해 수성파로다. 불각회신노하여 석두의작가로다 한지라. 대종사 화답하여 보내시기를, 절정천진수요 대해천진파로다. 부각회신노하니 고로 석두가로다 하시니라. 20. 김광선이 여쭙기를, 천지 만물의 미생전에는 무엇이 체가 되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하기 전 소식을 묵묵히 반조하여 보라. 또 여쭙기를, 수행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나니라. 21.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22. 대종사 선언에서 김기천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비몽 사몽 간의 여의주를 얻어 삼산에게 주었더니 받아 먹고 즉시로 황골 탈퇴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로 삼산의 성리 설하는 것을 들으니 정신이 상쾌하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법은 사정으로 주고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저의 해안이 열려야 그 법을 받아들이나니,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나고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나니라 하시니, 문정규 여쭙기를, 저희가 일찍부터 정산을 존경하옵는데 그도 견성을 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같이 착수는 하였으나 한 달에 끝날 집도 있고 혹은 1년 혹은
수년을 걸려야 끝날 집도 있듯이 정사는 시일이 좀 걸리리라. 23.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만 하면 곧 성불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기에 따라 견성하는 즉시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는 드문 일이요. 대개는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드나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고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 하였지만은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거계의 수도인들이 견성만은 일찍이 가정에서 쉽게 마치고 성불을 하기 위하여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드리리라. 24.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다고 하나 또한 말로도 여실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나니 여러 사람 가운데 증득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여 보라. 만법 귀일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 내역을 말하여 보고 일귀 하초오 하였으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말하여 보라. 대중이 차례로 대답을 올리되 인가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 절하고 여쭙기를 대종사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주옵소서. 대종사 다시 그대로 물으시니 그 제자 말하기를 만법이 본래 완연하여 애당초에 돌아간 바가 없거늘 하나인들 어디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겠나이까. 대종사 웃으시며 또한 말씀이 없으시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성리품 18장에서 2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견성과 설성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6.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신위 만선지본 화위 만복지원이라. 번역하면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성위 만덕지종이라. 번역하면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려라. 47. 학인들을 서울 직장에 보내시며 훈시하시기를 잘 인내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고 관대하며 세속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48. 동화병원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협 또한 재중의 성업이니 친절과 성의와 정직을 신조로 삼으라. 49. 해방 후 개성이 몇 개월 막혔을 때에 이경순에게 글을 써주시며 외우고 심구하라 하시니 법신 원래 청정이라 선미 또한 청정하다. 개성 본래 걸림없어 통달하면 무예로다. 공도 절로 탄탄하고 본공 또한 탄탄하다. 삼세 모든 부처님들 다 이대로 행하니라 하심이요. 이어 송달준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하는 곳마다 척을 짓지 말고 저 고양이에게까지도 덕을 끼치며 있어도 없는 듯 알고도 모르는 듯 살라. 이것이 피난의 요결이니라. 50. 6.25 전쟁 중 국민병으로 떠나는 총구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신불과 대종사를 언제나 머리 위에 모시고 매사를 작용하며 군애를 떠났으되 군애에 상주하는 심경으로 지내며 어떠한 난경에 부딪혔을 때에는 온전한 심경으로 심고를 드린 후 생각이 즉시 미치는 대로 처사하며 잠시 나의 지도를 벗어났지만은 언제나 지도를 받고 있는 심경으로 지내라. 51. 6.25 전쟁 중 대중에게 훈계하시기를 늘 척 없는 말을 하며 여지 있는 행을 하며 기한과 도탄에 빠진 동포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정성스럽게 기도하라 하시고 조석으로 사심 없이 기도를 드리면 첫째는 자기 마음이 대자 대비한 부처님 신경을 이루어 자기에게 먼저 이익이 돌아오고 둘째는 그 소원이 마침내 달성되어 대중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나니라. 52. 6.25 전쟁 후 혼란을 틈타 규율을 어기고 방종하는 무리가 있어 대중이 그의 조처를 누차 진언하며 하루는 최해월 선생의 법문 가운데 내 혈괴가 아니거니 어찌 혈기가 없으며 오장육부가 있거니 어찌 감정이 없으리요. 다만 그를 탓하지 아니함은 천심을 상할까 함이라 한 귀절을 인용하시며 나 또한 대의를 모르고 시비를 몰라서 말하지 않겠는가. 오직 대종사께서 키우셨던 제자를 내가 어찌 먼저 버려 법연을 끊으며
한 사람의 전정인들 내가 어찌 먼저 막으리요? 대종사께서는 지어 일초 일목도 먼저 버리지 않으셨나니라. 53. 한국보육원 10주년 기념식에 축하 법문을 보내시기를 만화 성원 일심 관천이라 하시니 만인과 화합하여 원을 이루고 한결된 마음으로 하늘과 통하라 하심이러라. 54. 황정신행이 도미할 때에 글을 주시니 수륙공 수말리 거평한 내 평안이라 번역하면 수륙공 수말리에 가시기도 평안히 오시기도 평안히 하라 하심이요 박광전이 도미할 때에 한 귀를 더하여 주시니 응기연 전법광 초여의 후여의라 번역하면 기연 따라 법광을 전하되 처음도 뜻같이 나중도 뜻같이 하라 하심이러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46장에서 5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한 길로 가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밀을 지켜주기가 참으로 어렵나니 비밀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 항만이라. 부득이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경우 열 번 이상 더 생각하고 영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라. 나는 한때 내 처소에 한 짐승이 조용히 다녀간 것을 보았으나 혹여 동네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지금까지 비밀에 붙였노라. 25. 대산종사. 열반에 든 동지나 병환 중이거나 어려움에 처한 동지, 큰 사업가나 중요 인사들의 사진을 늘 가까이 걸게 하시고 매일 심고와 기도로 그들의 앞날을 기원하며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니 그 사람이 없다 하여 소홀히 하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기운이 막히게 되어 뜻하는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느니라. 26.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천지가 한번 크게 바뀌는 시대라. 법 있는 사람이 귀신도 모르게 미워하더라도 상대에게 해가 미칠 수 있나니 법을 갖추면 갖출수록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2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16살 되던 해 영광 신흥을 다녀오니 대종사께서 부르시어 신흥과원의 금년도 수지대조가 어떠하며 교당 농사는 어떠하더냐 하고 물으셨으나 대답을 못하였더니 너는 머슴으로 사는 것 같구나. 주인이라면 어찌 그리 무관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늙어가니 너희들이 주인이다 하시며 크게 꾸중하셨나니 이것이 대종사께서 주인을 만드시는 신법이니라. 29. 대산종사. 한국전쟁 때 열반한 박창기와 강필국에게 법훈을 내리시며 교단 간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법만 주장하여 숨어있는 공을 사장시키는 것은 인간의 윤리를 끊고 막아버리는 처사라. 교단의 지도자는 교단의 역사를 깊이 알고 먼 앞날을 내다보며 일을 처리해야 모두를 성공시킬 수 있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가에서 헌공금을 받아 사용한 후 공적인 일에 썼다 하여 쉽게 그 공덕을 잊거나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나니 이는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할 바라. 그들의 공덕을 자세히 기록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앞날까지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어야 정의가 넘치고 훈훈한 교단을 만들어갈 수 있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나니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느니라. 큰 인물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더 이상 여지가 없을 것이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숨어서 힘을 기르는 사람도 있어야 하느니라. 특히 병을 얻었거나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적공할 필요도 있나니 때가 아닐 때 드러나려 하면 자기 일도 안 될 뿐 아니라 큰 일도 그르치게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분이요, 제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요, 지금 왔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송망경하고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그 연결되는 장이 어딘가 하면요, 내장산, 내장사 있죠? 그 내장사에 주지로 누가 가는가 하면요, 백항명 스님이 갑니다. 주지로, 내장사 주지로. 거기 이제 백항명 스님이 가니까, 백항스님이 올명함에 있을 때는 변상 가셨죠? 그리고는 주지로 양반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쪽이 이제 내장사로 가시니까. 그리고는 이제 백항명 스님이 태종사님께 거쳐 권하는 거요. 어떻게 권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장사 주지로 가니까 내장사 근처에다가 틀을 하나 잡아가지고 당신이 포부를 펴라 하는 그런 그 권유를 이분이 이제 백항명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항명 스님은 지금 사실은 영광 동향이시죠? 그거 아시죠? 모르시는가 봐. 영광 출신이에요. 백항명 스님도요. 그러니까는 친하신 것이죠. 그런 게 내가 이제 이거 할 얘기 많은데 전에도 다 얘기를 했을 것인데요. 그러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백항명 스님 비가 있어요. 비 뒤에 제가 예 청신사 박아무개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니까. 거꾸로 됐어. 이제 거꾸로 된줄 알아야 돼. 아이고 참으로 제자가 스승되고 스승이 제자가 그 뒤에 얽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이때 정산 중사님 외에 몇 사람이 가갖고 내장사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시다가 송적벽을 그걸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 송적벽이 송망경에게 소태산 대종사님을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망경이라는 이런 법명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송적벽의 안내를 해가지고 대종사님 뵙고 제자가 돼서 망경이라는 법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뒤에 뭘 하시는가 하면요. 교무부장을 하셔요. 이것도 대단하죠? 교무부장 한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무부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말이죠. 이제 우리 교단에 기여를 많이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단을 조직을 하면요. 각단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항단, 각항, 또 밑에, 그 밑에는 뭡니까? 저단. 이게요, 각항저, 이렇게 나갑니다. 각항저. 그래서 각단. 그러니까 항단. 1호가 되는 거예요. 1호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것도. 항단 1호도요. 이런 지금 출세를 한 분이 이제 이분이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나중에요. 그게 이제, 그게 돼가지고, 지금 저, 조금 이제 병환이 나시버려가지고요. 더 이상의 전무 출신 생활을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사가에 친지 앉으려고 이제 병환이 나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사 앉으려고 사가에 가서 있다가 그 이듬해 57세에 열번 하시버려요. 그때 이분도 대단하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장을 지금 하게, 그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교리와 제도가 시대에 응하여 이미 다 제정이 됐다. 우리의 교리와 제도가 시대에 응해갖고 다 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교리대로와 이 제도대로만 잘 운영하면은 세상은 자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말씀 아닙니까? 이미 대종사님께서 시대의 트렌드와 흐름을 다 보셨어요. 그거 보시거든요. 그 시대에 맞는 이념과 그 시대에 맞는 제도,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밝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다 와 지금 이미 교리를 그렇게 제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대로만 실천하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의 말이 다 옳도다 그러셨죠? 이런 이제 인가를 지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이 이제 조승광. 자, 조승광인데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참, 이제 조승광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사의 대단한 분이에요. 송, 웰송자. 이게 뭔 뜻입니까? 송, 송은 뭔 송자죠? 웰송자. 광, 넓을 광. 예, 이제. 자, 이게 이제 조승광, 이제 이런 이제 법명을 이제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어디 정급, 정업, 정주업 출신이십니다. 정업, 정주. 정주가 됩니까? 지금 정업이죠? 예, 지금 정업의 그 이제 그 출신이신데요. 그 이제 이분도요, 참 하여튼, 그 이제 저 그것을 했는데 18세에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8세에 이게 지금 18세 되시면 젊은 소년 아닙니까? 그 소년에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이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동학 농민 운동이요. 그래서 이 동학이요. 사실은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동난자도 성인이요. 동난, 난을 동 일으키는 사람도 성인이 일으키고 정, 난, 난을 평정하는 것도 성인이 하는 거다.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 이런 옛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입니다. 세계 대 2차 대전의 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르시죠? 농민운동이 나가지고요, 전라북도 전부 다 지금 전라감령, 전라감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라감령이 어디 있느냐고요? 전주에 있었죠. 전주 함락했죠? 함락하고 어디로 가면 서울로 올라가는 거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나야 하는가 하면 우금치라는 데가 있어요. 요 지금 요 KTX

0: 그 길목에 딱 외사를 끌어들이 갖고 거기다가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탁 조총 쏴 갖고 죽어요. 또 올라 탁 조총 쏴 갖고. 통학 농민 운동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뭘 차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부적을 차고 있었어요. 그 부적을 차고 있으면은 총알이 오다가 날 빗겨간다. 근데 딱 넘어지거든요. 아, 저는 부적 안 찾는 것 같다. 난 차고 있으니까 괜찮아. 올라가요. 또 탁 하면 또 쓰러져. 나중에는요, 부적의 정중앙을 총알이 치고 지나가는 걸 본다니까. 그거이 확인돼갖고 입소문으로 쫙 나기 시작해갖고는요, 통학농민운동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갖고는요, 한반도가 말입니다.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갖고는요, 한국 점령했죠. 중국 점령하죠. 일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2차 대전이 일으키잖아요. 동란자도 성인이지. 누가 동란했습니까? 최재우 대신사, 이 양반이 말이죠. 동란을 했죠. 그 정난자도 성인이라. 그게 난을 평하는 것도 성인이 한다.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그리 갔는가 모르겠네요. 예. 아, 근데 이 양반이 항일운동을 한 거예요. 항일운동을요. 엄청 항일운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항일운동을 이 양반이 쭉 이제 하다가요. 그 이제 지금 이제 27세예요. 5년간 김제 원평에 구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원평. 지금 원평 우리 교당 있죠? 그리고 그 지금 그 금산사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원평에 그 구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장로를 했어요. 이 조송강 선지님이 장로요. 이게 장로 출신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로를 이제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구롱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그것을 그 완성시키기까지 그 역할을 누가 다 했는가 하면요, 조송강 이 지금 이 선지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구롱교회를 해서 장로까지 이제 지금 이제 되신 분이에요. 근데 원기 9년 봄에 원평 구롱교회 장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43세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43세에 장로가 됩니다. 이제 조성광 선지님이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로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지금 이제 그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떴죠. 그러니까 장로가 됐으니까요. 이제 떴는데 원기 9년 봄에 그 이제 지금 송적벽의 안내로, 아까 지금 송적벽 나왔죠? 근데 또 그 양반이 또 이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송적벽의 안내로 누구를 지금 만나시는가 하면 소태산 대종사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전주 한병루에서 만나요. 한병루. 내가 전에 얘기했죠? 한병루 다 가보셨죠?
1: 가봤어요.
0: 예. 일부러 가봤습니까? 자, 거기서 만나시는 거요. 그럼 만나가지고 장로하고 소태산 대종사님과 두 분이 만났죠. 한병루에서 만나갖고 우리 도덕에 대한 담론을 해서 지는 사람이 제자 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는 한병루에서 담론을 시작했다니까요. 대종사님이 짓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론을 시작을 했는데 두 시간이 채 못 돼가지고 조성왕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조성왕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두 시간이 채 못 돼서. 그러니까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되고도요. 장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직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는가 하면요. 어수를 공부를 했어요. 갖고 약방을 차린 거예요. 갖고는 의술을 그 약방을 차려 갖고 이 약방이 잘 되니까는 그 돈을 벌어 갖고는 갔다가 이제 그저 교회를 지금 살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했는데 그 약방이 뭔가만 불이 나 버린대. 약방이 불이 나 버렸어요. 그게 왜 약방이 불이 나니까 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려면은 작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그 약방이 타버린 것은 작은 복을 가져가고 큰 복을 주려고 했는갑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비로소 당신이 한병로에서 항복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대종사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게 원기 9년에 일이 9월 1일 날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하죠. 그 창립총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뭔가 막 개사를 해요. 보광사 창립총회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개사를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단을 이제 양반이 원불교에 빌어서 하는데 왜 대종사님께서 송광이라고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하나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요즘 장안의 화제라는 피자 설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말로만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햄과 치즈 같은 피자 토핑을 올린 새로운 메뉴라고 해요. 덕분에 떡집을 찾는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걸 시도하시려는 어른들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데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 번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반짝이는 생각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경험,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0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소녀시대의 쥐 듣고 왔어요. 아니 올해 유난히 먹는 쪽에서 신박한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들도 굉장히 젊은 층에서 막 유행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유행하는 음식들을 쫓아가면서 먹는 재미도 올해는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두촌국부터 시작해서 봄동 비빔밥도 유행했었죠. 버터떡 유행했었죠. 이제는 피자 설기까지 와 진짜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게 또 일상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직접 경험해보고 보고 또 여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참 즐거울 것 같은데 벌써 이 피자 설기를 보고 다양한 응용 메뉴들이 쏙쏙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반짝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반짝반짝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음악들도 나누면서 함께 해볼까요? 2부에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쫙 모아서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7시 30분까지 신청해주시면 바로 2부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3곡까지 쭉 묶어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세요. 뒷번호 6085님께서 쩝쩝 박사에 날아담네요. 하하하하. 근데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한번 도전이라고. 이게 약간 뭐 집에 토마토 소스들은 뭐랑 피자 치즈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들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백설기랑 페퍼로니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도전? 문으로님, 이제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네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이 더위가 언제쯤 가시나 했는데요. 라고. 아니, 어제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 침대 위에 올려놨던 물건, 가벼운 물건이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막 요새 그거 많지 않나요? 내가 아니야! 바람이 그런 거야! 그럼 문 쾅 닫히는 거. 지금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창문과 방문을 다 열어놨다가 지금 곳곳에서 쾅쾅 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요즘 주의하는 중입니다. 진짜 바람이 쌀쌀하기도 하고 바람이 세기도 많이 세졌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녘에는 너무 추워서 창문을 꼭 닫고 자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불 바꿔야겠다라는 얘기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제 밤새 춥지 않게 잘 주무셨나요? 어머 세상에 춥지 않게가 웬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덥다 뭐 열대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짜 날씨가 변하는 건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럼블피쉬 스마일 어겐 차태현 친구와 연인 두 곡 듣고 옵니다.

럼블피쉬 스마일 어겐 차태현 친구와 연인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2253님께서 연아님 안녕하세요. 주말권에 진입해서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말권 목요일까지 이제 주말권 포함인가요? 너무 좋은데요.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지만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이 뚫어져라 바라보며 출근 중이네요. 연아님 목소리 힘을 얻어 텐션을 끌어올려 봅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최애 카페에 들러서 에스프레소 샷 추가해 마시고 힘차게 업무를 시작해야겠어요. 아침 기온이 엄청 쌀쌀하네요. 일교차 큰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청해 주신 노래는 저희가 오늘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무진의 노래입니다. 개똥벌레

이무진의 개똥벌레, 박다의 마크툽,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흰 박혜원, 3.15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2부에서 봬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미안해.
1: 휘성 별이지다 2253님의 신청곡으로 2부 첫 곡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 오늘 신청곡 왔죠요.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이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을까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406님이요. 출근하면서 특별한 아침 듣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 지난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특별한 아침 가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7406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7406님께서도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룰라 사랑법 띄워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리죠.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69 고객님께서 요즘 부쩍 웃음이 줄어든 우리 남편을 위해 신나면서도 재미난 개가수님들의 노래를 신청해요 라며 보내주신 은지원 피처링 이수근의 160, 송은이, 송승현, 나이키, 메커니즘, 고장난 타임머신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169 고객님 신청곡 왔죠요.

남편분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다며 개그맨 가수들이 참여한 노래들을 쭉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은지원 이수근 160, 송은이 송승현 나이키, 메커니즘의 고장난 타임머신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밥 퀴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밥 퀴즈에는 어떤 재료가 등장할지 잠시 후 3부로 건너오세요. 2부 끝곡은 유미의 별 띄워드릴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하므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마야의 나를 외치다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3부 요리의 재료를 맞춰보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잘 들으시고 눈치채신 분들은 여러분만의 꿀팁들 이걸로 요런 거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 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죠 하는 여러분의 레시피들, 꿀팁들, 킥들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실 수 있고요. 오늘은 4부에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저희에게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울랄라 세션 러브 픽션 전해드리고 밥 퀴즈 함께합니다.

쩝쩝박 살을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달달하면서도 담백한 땡땡땡 맛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땡땡땡은 보통 크기를 기준으로 두 개 정도를 준비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 한입 크기로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그 다음엔 찬물에 5분 정도 담가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전분기를 제거할 수 있죠. 담가둔 땡땡땡은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고 팬에 기름을 둘러서 약불에서 구워주면 튀기지 않아도 맛있는 맛탕을 만들 수 있답니다. 땡땡땡이 완전히 익으면 살짝 옆에 덜어두고요. 팬에 물 3스푼, 설탕 3스푼, 여기에 올리고당 2스푼을 넣은 다음 절대로 섞지 말고 그대로 녹여주세요. 색이 변하기 시작할 때 땡땡땡을 넣고 섞으면 완성! 어때요? 쉽죠? 오늘은 달콤한 땡땡땡 맛탕으로 든든한 간식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땡땡땡으로 달달한 맛탕을 만들어봤는데요. 해남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한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아, 땡땡땡 맛탕 맛있죠? 1번 칡, 2번 감자, 3번 고구마, 4번 옥수수. 해남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한 오늘의 주인공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칡, 2번 감자, 3번 고구마, 4번 옥수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남 지역의 특산품 땡땡땡을 가지고 맛있고 달콤한 땡땡땡 맛탕을 만들어봤습니다. 맛탕 뭐 종류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맛탕 하면 요걸로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숭덩숭덩 썰어서 예전에는 튀겨가지고 싹 만들기도 했었는데 집에서 그래서 튀김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엄마가 잘 만들어주시지 않았었던 아쉬움이 좀 있었죠. 오늘은 튀기는 것 대신에 팬에 살짝 굽듯이 튀겨서 간단하게 땡땡땡 마탕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땡땡땡으로 달달한 마탕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의 땡땡땡은 과연 그래서 무엇일까요? 1번 칡, 2번 감자, 3번 고구마, 4번 옥수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이 돕는 법 세 가지가 있나니 곧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벗이라 하셨는바 삼세의 수견과 윤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요 도반이라 서로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2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이구이의 답답한 마음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오늘의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땡땡땡으로 만든 달달한 맛탕. 이 맛탕을 만든 해남 지역의 특산품인 오늘의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21 Go Away, 블랙펄의 고고싱,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조지의 고칠게 전해드렸어요. 정답 바로 3번 고구마였습니다. 꿀고구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등등등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 고구마는요. 한 끼를 대신할 수 있는 든든한 식품이기도 한데요. 달콤한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고요. 변비와 비만을 막아주는 식이섬유도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는 칼륨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제철을 맞아서 더 맛있어진 고구마로 맛도 영양도 꽉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313님이 고구마 맛탕 고구마 예전에 바스라고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인데 그거 먹으려고 휴게소에 일부러 들르기도 했어요 라고 진짜 맛있었는데 그쵸 그 막 실처럼 싹 늘어난 약간 맛탕이랑은 조금 약간 다른 결이잖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423 하나님 정답 고구마 맞쥬 6823님 3번 고구마 요즘은요 고구마 시켜서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파시는 고구마는 무조건 사와요 너무 달아요 라고 신기하죠 그 같은 고구마인데도 어떻게 굽느냐 어떻게 찌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진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3097님 3번 고구마 제가 신혼 때 와이프한테 처음 해준 간식이네요 그리 잘하진 못했지만 와이프가 맛있게 먹어준 기억이 있어요 라고 와 처음으로 해준 요리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는데 튀김 요리라는 게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0113님 3번 고구마 찜닭에도 고구마 들어가면 더 맛나요 라고 아 그쵸 닭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죠 찜닭에 넣어도 맛있고 닭갈비에 넣어도 맛있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카레에 좀 넣어봤거든요. 카레 무슨 고구마!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게 약간 짭짤한데 달콤하고 막 그래서 맛있습니다. 김지용님 3번 고구마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파이팅 온종일 공부하며 일하며 원음 방송 만드는 전주의 열혈 찐팬 김재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재욱님 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파리구하나님 정답은 고구마입니다 저는 고구마 맛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쩌면 고구마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단 올리고당이나 설탕의 단맛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먹는 고구마보다 맛탕을 해먹는 고구마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그 생각해보면 고구마가 엄청 단데 그 단 고구마를 또 되게 달콤하게 맛탕을 해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세경님 3번 고구마요. 맛탕은 달아서 안 하고 대신 캠핑 가면 수채 구워서 먹어요. 맛있겠다 이라고 은박지를 해가서 싹 잔불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후후 불어먹으면 그나저나 어떤 고구마 좋아하세요? 꿀고구마 좋아하세요? 밤고구마 좋아하세요? 호박고구마 좋아하세요? 요새는 호밤고구마도 나왔더라고요. 약간 호박이랑 밤이랑 섞여있는. 오, 저희 아버지는 완전 100% 밤고구마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약간 꿀고구마가 맛있던데. 7424님 3번 고구마 급식에 고구마 맛탕이 나오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맛있는 고구마 맛탕 파란 사과님 3번 고구마 요새 핵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어제도 사다 쪄먹었었는데 꿀맛이에요. 밥 대신 먹기도 하는데 살 빠질까요? 라고 다이어트 시기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할 때 방울토마토 2kg씩 먹었거든요. 안 빠지던데요. 2706님 3번이요 우리 엄마가 자주 해주셨는데 맛있는 엄마 맛탕 7610님 목 꽉 막히는 고구마 좋아합니다 밤고구마 타입이시구나 겨울엔 꿀 호박 고구마를 먹어요 정답 3번 고구마 9933님 정답 3번 고구마입니다 저는 고구마를 채 썰어 기름에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고구마 튀김 그 튀김 양념 탁 해가지고 그 떡볶이 찍어서 먹으면 아이고 7733님 정답 3번 고구마 따뜻할 때 먹는 게 최고긴 한데 한겨울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낯으로 슥슥 네 낯으로요 슥슥 깎아 먹는 생고구마 맛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1597님 3번 고구마 군고구마랑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난데 겨울만 되면 군고구마 냄새 못 참아요 9293님 세상에나
오늘 아침으로 딱 고구마를 먹고 있었는데 4번 고구마입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땡을 외칠 기회인가 싶었는데 아 오답 그 정정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답은 3번 고구마입니다. 바꿀게요. 고구마 같이 먹던 아이가 3번 고구마라고 날립니다 라고 하며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어머 진짜 이건 운명이네요.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고구마 문제가 나온다. 크. 1597님, 9293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노라조의 노래입니다. 사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뒷번호 6802 쓰시는 분, 금연 성공 50일 돌파! 하하하하, 저도 뿌듯하지만 와이프랑 애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는 걸 보니 더 힘내야겠어요. 왠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뒷번호 8789 쓰시는 분, 오늘 퇴근하고 동기들이랑 치맥하기로 했어요. 날도 좋아서 먹을 맛이 더 날 것 같네요. 하하, 벌써부터 신나요! 뒷번호 8808 쓰시는 분, 연아님, 아침 출근길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출판사 빵 있나요? 물어봤는데 두 개나 있네요. 막차를 탄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이스입니다. 진짜 대박이시네요.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서울 시내 편의점 모두 매진이라고 써있던데.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어서 성매튜 김태래 박건욱 오늘은 그냥 고 레드벨벳의 행복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걸 구하고 먹고 싶었던 걸 먹고 내가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 걸 해내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의 하루를 좀 알차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잔잔한 행복들을 오늘도 많이 만나시길 바랄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고영배 프롬 산책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추돌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 몸이 쏠렸다가 뒤로 제쳐지면서 목에 충격이 집중되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상을 당할 경우 전신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부상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 받침대가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목 받침대는 윗부분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약 9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머리와 목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목 부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목 받침대가 제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했는데 막상 가보면 다시 다른 저기가 있는 일 다들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 인생 이야기죠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은 명확한 선도 없고 여기까지가 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리던 미래는 적당한 만족이 있는데 현실은 항상 더 채워야 할 공간을 보여줘요. 채워도 올라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인생은 끝을 보러 오르는 계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권진원 살다 보면.